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05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가운데 6월에 쿠팡의 거래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사고 팔았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개시 6개월을 맞은 현지 시간 28일 이란 연계 은행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관련 당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금융 통로로 평가된다며 이집트의 두 번째 은행인 방크 미르스 아랍에미레이트 지점에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멜리 은행의 두바이 지점장과 홍콩의 카맹 트레이딩 리미티드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권과 전북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부산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돌풍이 불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이야기, 사실은 한두 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매번 듣고 우리는 매번 그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 사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대에도요, 누군가는 또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 읽어볼 책은요, 인플레이션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 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신환종 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인플레이션이 누군가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1: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0: 길목.
1: 네.
0: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물가가 오르는 현상만은 아닐 거예요. 좀 깊이 있게 봐야 할 텐데. 한마디로 조용한 강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 그 조용한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매년 뭐 1% 2%씩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합니다. 한 5%씩 올라야지 아 물가 많이 올랐구나 이 정도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평소에는 1% 2%씩 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가 잠드는 사이에 연간으로 그 물가 상승한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거니까 네. 실은 조용한 강도 또는 세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네. 그 이게 매년 쌓이고 이게 또 거의 복리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한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는 현금을 가져갔을 경우는 상당히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0: 사실 우리나라도 201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1% 안팎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1: 네.
0: 꽤 몇 년 동안.
1: 맞습니다.
0: 근데 그때는 체감은 못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소리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런데 저것도 있습니다. 이게 실은 인플레이션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0: 그렇죠.
1: 재화의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만약에 경제가 건강하게 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임금 상승도
0: 그렇죠.
1: 성장도 1% 2% 되는데 뭐 물가도 같이 1% 2% 상승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잠깐 1, 2% 뺏긴다 하더라도 유지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1, 2%의 그 임금 상승과 성장인 가운데 물가만 막 4%, 5% 이렇게 초과해서 올랐을 때 이걸 저기 조용하게 뺏기게 된다는

0: 그렇죠.
1: 의미로 그 나쁜 인플레이션을 주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가?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인플레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한데 네. 저는 인플레이션을 그 혈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혈압이요?
1: 네. 고혈압이 안 좋죠.
0: 예.
1: 고인플레이션, 하이인플레이션 되게 나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임금 성장 이거보다 너무 높으면은 아까 조용하게 이걸 뺏어간다는 의미죠. 저혈압도 좋은 게 아니죠.
0: 그렇죠.
1: 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가는 상황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가 잘 돌지 않고 상당히 위축된 이런 상황을 침체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 선에서 인플레이션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야라고 했을 때는 실은 고혈압, 고인플레이션을 얘기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1970년대 최근에는 그다음에 2022년 정도에 봤었던
0: 네.
1: 물가가 아주 크게 치고 올라가서 문제가 됐던 때를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1970년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일 쇼크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유가 급등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렇게 외부 변수 위주로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실은 케인즈안적인 접근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마치킨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그 원유를 기름을 좀 덜 쓰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70년대의 그 고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단순히 유가 상승으로 외부 변수에 의해서 공급에서 생긴 문제뿐 아니라 60년대부터 그 미국이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서
0: 네.
1: 베트남 전쟁에서 돈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고 복지 정책, 메디케이드, 메디 등등 이 하위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돈 총과 버터라는 말을 쓰죠. 엄청난 재정 지출이 70년대의 고인플레이션의 바탕을 깐 상태에서 이게 두 번의 오일 쇼크는 트리거가 됐다는 말을 쓰죠.
0: 네.
1: 예, 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고인플레이션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인데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 전통적인 것들. 그다음에 공급에서 문제가 생겼다. 자, 그 외에 이제 2000년 이제 1990년대 뭐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탈냉전이 진행이 되면서
0: 네.
1: 인구 이제 뭐랄까 동유럽 또는 중국 등등에서 저임금 노동력들이 막 생기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서
0: 네.
1: 뭐 등등등이 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되게 기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탈냉전 등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데서 우리가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는 월마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생산성 상상을 만드는데 되게 좋은 효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그쵸. 쭉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한 9가지 정도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0: 가장 중요한 거는, 요인
1: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또 정부가 지금 군사비 등등으로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실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서의 문제들. 자, 갑자기 멈춰주는 그 공급망에서의 문제들이 이제 그 트리거가 돼서 문제를 자극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홉 가지 요인은 물론 책이 있습니다만 뭐 너무 많은 돈, 지나치게 높은 고용률, 일시적인 공급 충격, 기업의 탐욕, 인구 대역전과 탈세계화, 억눌린 욕망의 폭발, 에너지와 원자재발 요인, 또 그린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등등을 꼽아주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와 이게 진짜 통제도 잘 안 되고 제일 위험하더라라는 인플레이션 요인은 어떤 걸까요?
1: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0: 예.
1: 실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0: 제일 마지막이 기대인플레이션. 사람들의 네. 심리, 기대.
1: 그 1970년대를 이제 한 40년 지나서 50년 지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0: 네.
1: 그때 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보면은 사람들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했다. 미국은 원래 한 150년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전쟁 때만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0: 네.
1: 남북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평소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0: 오히려 디플레인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 중요하지 않아. 인플레가 생긴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1차 오일 쇼크로 급등하고 이 어려게 되는 걸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연준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서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끈적끈적한 인플레이 남아있다가 2차 오일 쇼크 직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는 네. 두 번째 오일 쇼크 직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지난번에 1차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기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볼커가 금리를 21%씩 올리고 그렇죠. 통화량을 엄청나게 축소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잡았다는 것들인데 실은 요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캐비너시의 연준의 어떤 정책들 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정책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물가와 싸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 물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꺾는다는 게 참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그 금리를 끝없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언급하신 폴 볼커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초반에?
0: 네.
1: 20몇 퍼센트까지 올렸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네.
0: 그렇죠. 21%.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를 뭐 올리는 게 그것만 정답이냐 갖고 이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금리를 높이고 통화량 엄청 축소하는 거는 실은 통화주의의 방식이고요. 네. 아까 케인즈안의 방식은 그 실은 문제가 외부 쇼크인 그 오일이다, 오일 쇼크다. 그러면은 그 기름을 좀 덜 쓰자 등등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죠. 심지어 미국도 그랬고요. 하지만 나중에 중남미 보면은 그 갖고 엄청나게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꼭 경기 침체시켜야 되겠어? 왜냐하면 중남미가 80년 초반에 민주화되거든요. 민주화된 국가에서 군사정권도 아니고 네. 사람들의 기대가 높은데 거기다 대고 경기를 침체시켜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야겠어? 어렵게 얻은 민주화인데? 이렇게 되면서 그 침체를 피하려다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고 결국 90년 후반에 볼커가 올렸던 마찬가지 방식인 통화량 축소, 금리 급등 시켜버리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정상화로 오게 됐는데요. 그 또 하나가 그 볼커가 금리를 올린 것 하고 80년이고 79년 80년인데요.
1: 네.
0: 70년 초반에 아서 본지도 13%씩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초반에는 실패했어요. 그 닉슨의 아바타라고도 하죠.
1: 네.
0: 뭐 시킨 대로 했고 해서 욕을 먹었는데.
1: 그러니까 역사상 연준 의장 중에 제일 실패한 케이스라고 하면 아서 본지가 떠오르는.
0: 네. 네. 그런데 둘을 잠깐 비교해 보자면 아서 본지가 1973년 후반인가요? 그때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아서본지 연준 의장이 13%씩 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랬더니 다음 날 뉴욕타임즈 사설에 뭐가 나왔냐면 토빈의 큐라고 들어보셨죠?
1: 네.
0: 토빈. 노벨 경제학자. 그분이 아서본지 너 혼자 잘난 척하냐. 이러다 경기 침체시키면 네가 책임질 거냐. 엄청난 욕을 쏟아붓죠.
1: 네.
0: 뉴욕타임즈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기사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거의 모든 기자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서본지가 혼자 그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당시는 모두가 다 케인즈안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본지가 실패했지만 이게 이 사람이 못나서 아니면은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볼커는 천재고 뭐 이게 아니고
1: 네.
0: 그 당시의 시대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공감대가 초반에는 형성되지 않았었고 케인즈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1: 70년대 초반에
0: 그렇죠.
1: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0: 볼커가 금리 올린 다음 날 뉴욕 타임즈가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충격 요법. 이게 아주 무미건조한 코멘트 할 수 없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 어쩔 수 없지.
0: 저는 이게 어떻게 그 하이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았냐? 볼커가 천재였냐?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50년 동안 끌어왔던 케인즈안의 정부 실패잖아요.
1: 네.
0: 네,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이 50년을 끌어왔던 정부

0: 중심의 케인즈안이 끝나고 이제 신자유주의로 자 이제는 고용보다는 성장보다는 일단 효율성 정치 경제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경제 먼저 돈만 벌면 되라는 신자유주의로 들어서게 되는 이 생각의 전환이 그래서 그 다음에 노조 탄압 뭐 등등등으로 들어가는 생각의 전환이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었고 실은 그 뒤로 우리는 40년 동안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 보이지만 실은 그 변화되는 그 시점을 잘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은 아하. 가장 큰 건 아니었을까 지식인들의 생각의 변화. 아, 그 트랙터를 몰고 와서 뭐 사르 기업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고요.
1: 그때 뭐 폴 볼커 죽이겠다고 네. 이렇게 네. 예, 80년대 초반
0: 그 지식인 내에서의 그 생각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러게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지금은 되게 당연해 보이나 이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좀 낯선 풍경이었다라는 것들. 근데 그래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또 필요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막 올린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 때는 그 금리를 막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리면서 경기 살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만 물가 때문에 그 반대로 막 높여버린다라고 하면 엄청난 또 곡소리가 나겠죠. 원성과 함께.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장기간 경제는 또 망가지지 않게 돌아가야 될 테니까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위기의 원인은 달랐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사실은 또 반복이 됐습니다. 큰 위기도 있었고 70년대 오일 쇼크 또 8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뭐 닷컴 버블이 유명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엄청나게 풀린 돈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랐었고 러브 전쟁이 또 겹치기도 했었고 이 사이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뭔가 공통점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0: 70년대 그 가장 성공했던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면 금하고 예. 원자재 같은 거거든요. 예. 금은 아마 1933년부터 그 거래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4년 12월 말에 네. 포드 대통령 때 이제 금 소유를 허가하죠. 그래서 75년부터 아주 난리가 납니다. 금 사겠다고. 1온스에 35달러였던 게 이 금태안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금본위에서 이제 신용화폐 시대로 바뀌면서 네. 금값이 폭등해서 850달러 뭐 25배 정도인가 그 정도 뛰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그 골드바 사고 남아공의 그 투자용 란트와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사느라고 그 75년에 샀던 사람들 꽤 높은 수익을 봤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20년 뒤인 1999년에 250달러로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한 20년 동안. 그래서
1: 많이 올랐던 건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70년의 이 인플레이션 역사와 자산 가격 변화를 보면은 어떤 한 자산이 좋다고 쭉 가져갔다가는 거의 다시 원점에 돌아오거나 사이클을 잘못하면은 거의 10년, 20년 동안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잘 타서 바꿔야 되거든요.
1: 아무리 금이라고 해도
0: 네 맞습니다. 자 70년대 가장 좋았던 금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 반대로 70년대 가장 최악의 자산이 채권, 장기 채권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80년대 최고의 자산은 채권입니다. 왜 아까 21% 갔던 금리가 쭉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그 뒤로 거의 20년 동안 또 더 길게 보면 40년 동안 금리가 쭉 내려갔습니다. 제로까지. 그래서 지금 막 금리 오른다고 막 아주 터졌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사이클의 끝자락에 이 변화를 잘 타시면은 이 스위치를 잘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책의 요건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중요한 자산도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잘 바꾸지 않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사이클을 잘 보면서 그 저기 이 비중들을 조절을 잘 하자라는 의미인데요.
1: 아하.
0: 특히 채권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네. 걱정도 많고 한데 이게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시점부터서는 또 이게 상당한 그 캐리 플러스 높은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80년대 보여줬던 그렇죠. 그런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 중에서 네. 주식은 실은 이제 70년대 또 2000년에서 2010년대 보면은 S&P 500이 그냥 박스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0: 감안하면 이거 거의 손실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네.
0: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그 시즈 캔디인가요? 그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1: 네.
0: 72년에 인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 인플라도 이거 거시경제도 안 좋은데 이분은 열심히 좋은 회사 발굴해서 하셨는데
1: 네.
0: 그때 찰리 멍거 만나가지고 그동안은 저기 담배 꽁초 자 쓰레기 기업들을 그냥 헐값에 사가지고 뭐 이런 걸 했다가 찰리 멍거 만나서 좋은 기업을 제값에 주고 사는 거를 했던 케이스가 시즈 캔디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그러면서 매크로는 좋지 않았는데 이 기업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안 좋은 상당히 뭐 스테이그든 뭐든 상당히 안 좋은 거시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을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힘인 거죠.
1: 네.
0: 그다음에 초콜릿 회사였는데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이 초콜릿을 거의 뭐 반드시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먹어야 되는 의식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그 가격 전가할 수는 힘도 있었고 또 굳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나온 잉여 현금 흐름으로 코카콜라 다른 회사들이 횡보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지금 워렌 버핏을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든 가장 토대가 되는 이런 투자가 그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이 실은 이 어려울 때 거기서 골방에서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우리가 좀 뒤에서 봤을 때 좀 거액 자산가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중을 나눠서 여기저기 나눠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70년대 말이 가니까 금리가 올랐으니 이제 채권도 좀 해보고 금도 좀 갖고 있으면서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그때부터도 확실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참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변동시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또 기대를 모으고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는 또 명확히 나타나니까 그래서 또 계속 공부를 해야죠.
0: 네.
1: 근데 다만 금리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금리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롬 파월 같은 미국 연준 의장도 22년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0: 네.
1: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더 크게 촉발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0: 네.
1: 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걸까요?
0: 아 그때 그 전후에서 제가 월가를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를 뭐 중남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월가 있기 때문에 갔다가 중간에 들려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1: 네.
0: 그런데 그쪽도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30대 아니면 40대. 많아봤자 50대 초반인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업력이 40년을 넘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아까 80년부터 있었던 그 신자유주의 시대 인플레는 내려오는 곳이고 금리는 항상 낮은 곳이고 여기 있다 보니까 그 패러다임 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뀐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했고요. 그 이제 실은 시대가 저희가 빠른 분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니라 케인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그때부터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정부 중심으로 완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실은 상당히 둔감했던 거죠. 코로나 전후에 바뀐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특히 러브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의 일상화가 그다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경제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익숙해졌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당연히 그런 실수를 월가에서부터 또 연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그 패러다임 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체득도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22년의 실수는 아마 그 제롬 파월이 그랬죠. 아니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예측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후에 바뀌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 고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놓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면 그거를 이제 미리미리 또 이게 사실은 예측이라고 하니까 더 어렵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의 앞에서도 아홉 가지 요인 꼽아주셨잖아요.
0: 네.
1: 그걸 꾸준히 보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좀

0: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
1: 그거라기보다는 네. 아홉 가지로 나눠본 이유는 네. 그걸 가지고 미래를 2026년에서 30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5년을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그동안 70년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다 쪼개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향후를 예측도 한번 해보고 우리 그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70년대에 나왔던 문제들처럼 베트남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저 복지 정책 등등으로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이것들이 밑밥을 깔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그 저기 오일 쇼크 같은 것들은 트리거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라든가 이란 전쟁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가지고 튀어나오는 공급망의 문제들은 트리거고 지금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쭉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옛날처럼 2% 밑만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계속 못 가면서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는 가운데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이란 전쟁 등등의 이슈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끈적끈적함의 근거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문제를 거기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 코로나 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달라진 것들이 각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군사비 뭐 복지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돈을 푸는 거를 좌파든 우파든 똑같이 합니다. 예. 네. 뭐 우파는 덜 쓰고 이게 아니고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돈이 많이 풀린다. 이거를 여차하면 풀려고 한다. 이게 실은 케인즈 시대로 들어온 거고요.
0: 네.
1: 정부가 중심이 돼서 중국이랑도 싸움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모두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깔려 있는 가운데 나머지의 이슈들이 이제 트리거가 언제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 40년과 다른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아홉 가지를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에서 타겟, 목표로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연 2%잖아요.
1: 네.
0: 근데 뭐 훨씬 그걸 상회하고 있고 그것도 장기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뉴 노멀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시대로 좀 가고 있다라는 염려를 좀 말씀해 주신 걸까요?
1: 예, 저는 그 다시 옛날처럼 완전 고물가는 아니지만 지난 3, 40년처럼 이제 특히 지난 10년처럼 아주 저물가 아닌 중물가 정도 수준. 70년대는 너무 높고요. 저물가도 아니지만 중물가 정도 수준이니까 실은 지금 장기금리 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금리 오른다고 되게 걱정 많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적응해야 된다. 이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사실 또 그 물가라는 게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죠. 우리가 항상 또 뉴스에서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건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이 2%냐 4%냐 그 퍼센테이지를 또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더 높아진 상승률에도 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미국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좀 더 특수한 측면이 좀 있을까요?
1: 우리나라는 일단 그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에너지.
0: 그렇죠.
1: 그다음에 뭐 식료품, 다른 원자재 전부 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일단 일본하고 우리나라 즉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은 일본의 그 무역 적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로 잘 상쇄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없었으면 아마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에서 혹시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영향을 받는 이런 이렇게 규제가 돼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그 이게 인플레이션을 증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구제금융 받을 때요.
0: 네.
1: 이게 거의 디플레잖아요.
0: 네.
1: 근데 물가는 되게 높았습니다.
0: 환율 때문에.
1: 환율 때문에.
0: 아하.
1: 그 환율이 엄청나게 약세로 가게 되면서 뭐 900원이었던 게 막 2,000원까지 가게 되면서 수입물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도 높은 아주 이상한 상황들. 뭐 위기 때마다 항상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 높아지는 이런 것도 우리의 좀 특수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밖에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그 가만을 두고 수출이든 뭐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외부 상황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0: 우리는 그래도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등등에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몇 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아, 요즘은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이제 위협도 원인을 살펴봤다면 기회적인 측면도 한번 좀 볼까요? 특히 자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큼 고마운 게 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 뭐 인플레이션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라는 책 제목처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또 탄생을 하고요.
0: 네. 아마 대부분의 저희 시청자님들이 보면은 주식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아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그 끝났을 때 금과 원자재와 뭐 실물자산이 잘 나갔던 시대가 끝나고 80년대 들어섰을 때 채권이 가장 좋았다 그랬고 주식이 네. 그다음 좋았고 주식은 그다음에 한 20년 강세장이긴 한데 진짜 강세장은 채권의 강세였었거든요.
1: 네.
0: 그 채권의 엄청나게 강세장일 때 원자재 하시던 분들이 채권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플랭파이 뭐 등등등이 그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금융공학들이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 펀드 그다음에 그걸로 만든 레버리지 론,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게 M&A를 촉발시켰고 이게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원동력은 실은 요 채권에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보는 사모펀드, 사모대출 또는 뭐 KKR,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엄청난 금융사들이 우리 피터 린치만 너무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엄청난 부를 이뤄서 이게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핵심은 주식이 아니고요. 실은 이 채권 시장들이었습니다.
1: 네. 원자재 또 채권까지.
0: 원자재에서 이 채권을 바꿨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당시 핵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90년 초반까지 가다가 그다음부터는 90년에는 IT 버블로 주식 투자로 엄청난 돈이 쏟아지는 예. 것들을 보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변화를 되게 잘했던 데들이 실은 금융회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KKR, 아폴로, 뭐 칼라일 등등등이 실은 그 변화를 되게 잘 탔던 분들이었고 근데 이게 90년 99년에 IT 버블로 딱 막히잖아요.
1: 네.
0: 그때 돈이 갈 줄 어디를 갈까 하고 헤맸던 돈들이 99년 2000년부터 그다음에 2008년까지 모기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MBS라고 하죠. 요게 이제 그 페네메 프레디 맥처럼 이제 공기업 그 에이전스 MBS라는 게 있고요. 우리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같은 MBS고요. 네. 일반 금융이 하는 프라이빗 MBS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프라이빗 MBS를 무리하게 하다가 그 금융공화에서 문제가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였고 그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돈을 벌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레버리지들이 작살이 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2000년 이후에 보시면 그 문제가 생겼던 그 금융시장을 두하기 위해서 양적완화하고 금리를 끝까지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리니까 자산 배분에서 채권을 투자할 수 없었던 이 돈들이 주식, 특히 성장주인 그 IT, 나스닥으로 많이 갔겠죠. 그다음에 대체 투자로 갔습니다. 사모대출, 또 뭐 사모펀드. 이거를 지난 15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키운 것들인데 지금 와서 한번 보시죠. 이제 금리가 한 5%씩 올라왔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낮췄던 그 채권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국채가 5%, 6%? 미국 좀 신뢰가 좀 약간 기스가 났다 하더라도 역시 미국채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과 대체 투자, 뭐 사모펀드로 갔던 돈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빠져서 다시 채권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년, 15년 동안 보였던 S&P 500과 나스닥의 이 유동성의 힘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1: 금리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더 선호하는 자산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0: 네.
1: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또 다르니까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자산 시장을 또 크게 움직이면서 부자가 될 기회이기도 한데 거품을 또 만드는 시기가 또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게 좀 반복이 됐었고.
0: 인플레이션이 그 거품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08년도 그렇고 그 1929년 대공황도 실제로 그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0: 얘는 디플레이션을 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는 실은 인플레였습니다.
1: 네.
0: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엄청나게 바뀐.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 시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특히 대공황 때 너무 심했어요. 1920년대에는 인플레이션 시기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너도 나도 돈을 엄청나게 빌렸습니다. 개인들은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 엄청나게 했고요. 기업들은 돈 빌려서 이제 그 부동산 버블도 많이 만들었죠. 특히 마천루, 엠파이어 스테이트 같은. 그래서 2020년대 그 레버리지, 신용 팽창이 아주 이렇게 완전히 로켓처럼 올라가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빌리는 놈이 제일 잘한 놈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디플레이로 끝났어요. 그러면 빌린 놈이 제일 잘한 놈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1: 그쵸.
0: 빌리는 사람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전략을 짰던 그 다 차입 레버리지를 통해서 빌렸던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막 당하면서 다 완전히 마진콜 당하면서 정리되면서 대공황을 대공황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엄청나게 빚을 져서라도 영끌을 해서 빌렸던 인플레이션 전략의 완전히 급전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의심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인플레로 가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가 다시 터지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겠죠. 뭐 사이버의 위기란 이런 것들이 다시 튀어서 전 세계가 갑자기 셧다운돼서 다시 엄청난 신용 위기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매번 의심은 하는데요. 아직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자산 배분을 해서 항상 위기를 좀 대응을 하는 것들이 뭐 성장 자산 얼마, 뭐 방어 자산 얼마 이렇게 갖추는 이유들이 그런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씩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1: 사실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서 또 자산의 고점과 저점은 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놓쳤다라가는 혹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가는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누가 부자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거지로 만드는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면성이 참 큽니다. 너무나 높은 파도고 가장 가까이에는요 사실 저금리 시절에는 모든 게 둥둥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메타버스, NFT 열풍, 무슨 원숭이 그림 하나가 몇 억을 한다네, 1억짜리 샀는데 10억이 됐다네 이런 이야기가 들렸던 게 불과 또 몇 년 안 됐어요. 또 그런 저금리 시절에 인플레 때는 뭔가 또 빨리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역사는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도 과연 얼마나 또 달라져야 할 것인가? 화폐 가치가 달라지면 투자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채권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0: 네.
1: 자산 배분에도 황금률 같은 게 있다면 혹은 또 그게 변해야 한다면 또 어떨까요?
0: 그게 그 시기 때마다 변화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냐 디플레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쪽에 비중을 네. 좀 넓혀야겠고 인컴과 그 채권의 성격은 좀 줄여야 되는 것들이 맞겠죠.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그 가급적이면은 좀 높은 수준에서 구금리 확정 이자를 받는 그런 채권과 인컴의 비중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향후 지금 2026년의 그 뒤의 모습이 디플레로 가는 모습이냐 또 연준이 너무 금리를 저 올리거나 통화를 막추어서 아니면 뭐 그 저 이란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문제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겨서 디플레로 가냐 아니면은 인플레냐 인플레로 가냐에 따라서 그 자산 배분의 아까 그 상구 환급률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플레냐 인플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한 짧게는 한 1년 반 정도는 인플레 사이드로 간다. 그다음에 내려가더라도 옛날에 우리 2% 미만으로 가는 건 보지 못하고 여전히 2% 위에 두는 중물가 수준에서 있다가 다시 한번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옛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정도 높은 수준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그 전망 바탕에 끝나지 않은 러우 전쟁, 끝나지 않는 뭐 미국이란 전쟁 같은 그 지정학적인 우려 이게 또 만성화되고 있는 거 또 혹시 포함이 됩니까?
0: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지정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0: 제일 중요한데
1: 네.
0: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AI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딥플랫 상태,

0: 인플레가 오래 갈 것 같다.
1: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수록.
0: 예. 메타가 지금 용접공들 양산하고 있다고
1: 그렇다 하더라고요.
0: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히토류 뭐 광물 자원 할 것 없이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앞으로 만들 게 지금 2030년까지 쌓여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러 우리 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중국도 해야 되고 전 세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AI 그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진짜 그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또 디플레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인프라 구축이 다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 그렇죠.
0: 그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 서비스 쪽이 아니라 그 피지컬 레이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로봇이 대중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주는데 그 블루 칼라 일자리는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상당히 싸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한 상태에서의 디플레이션은 좀 멀고 그 과정에서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구축 과정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자원들이 지금 몰려있고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가꾸기 이건 우리 거고 이거는 못 쓰게 하고 히토류 같은 것들 또는 어떤 기술에서의 배제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 갈등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먼저 상당히 한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런 인플레이션 그 압력이 높은 상황이 거기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모든 게 또 순환이기도 해요. 사이클이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어느 뭐 순간은 아니겠으나 시차를 두고 디플레이션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당분간은 AI 투자가 지속되는 한은 또 인플레이션을 또 우려를 해야 되겠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AI가 다 깔리고 피지컬 AI가 되고 뭐 생산성이 높아지면 또 이제 그때는 디플레이션 시대를 또 맞게 될 수밖에 없을 또 그걸 또 이제 그 중간에는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딱 누가 찍어서 2032년 정도부터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 막 돼가지고 또 로봇도 막 대중화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디플레로 간다.
1: 네.
0: 그러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2027년 8년 뭐 그쯤 해서
1: 네.
0: 가급적이면 높은 수준의 확정 금리 채권을 만기 길게 받는 겁니다.
1: 그 고금리의 정점 때.
0: 네. 고금리의 정점 때. 왜냐하면 그 뒤로 디플레니까 그런 거 이제 없거든요.
1: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폴 볼커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21%로 올렸을 80년대 초반에
0: 네.
1: 미 국채 아마 없었겠습니다만 50년물을 사놨으면 지금까지도 20% 넘는 이자를 매년 받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것처럼
0: 30년물은 그때 생겼습니다. 77년에 생겼고요.
1: 아 30년물이 당시에.
0: 네. 그래서 벌벌코 올렸을 때가 15%.
1: 네.
0: 그거를 아마 80년대 내내 10% 넘다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실은 그럴 때 한 20% 또는 15%짜리 이런 거를 했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30년 동안 받았겠죠.
1: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꿀통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축은행에서 예금 들으라고 하면은 하면 안 됩니다.
1: 아 오히려 내려가니까.
0: 그때는 예 장기로 하셔야죠.
1: 다만 그게 전무로 마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시점을 딱.
0: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기 금리 고점은 그럼 어떻게 알아 하는데.
1: 고점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예.
0: 그거는 코스피 자 9천이 꼭대기인가요 아닌가 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주로 많이 보내시는 분이 주식 전략하시는 분.
1: 네.
0: 근데 잘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리가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전략하고 금리 애널리스트인데 이게 꼭 반드시 만든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 되면은 거의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왔을 때 좀 장기 투자도 하시고 또 반대로 이제 내려갔을 때는 이제 던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즈음이면 충분히 고금리다. 이 즈음이면 충분히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라고 또 이거는 뭐 감각이 아니라 또 학습을 통해서 또 배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라는 책을 같이 또 읽고 있습니다. 아까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 9가지 중에 하나. 그린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0: 네.
1: 사실 지금 여쭤보려고 좀 미루고 있었는데

0: 점점 더 이제 친환경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가를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요.
1: 네, 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ESG죠.
0: 네.
1: 만약에 그 동네에서 그 편의점인가요? 1,000원짜리 커피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먹잖아요. 네. 싸니까 먹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중남미의 어떤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원두예요. 그럼 앞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0: 고민이 되죠.
1: 4,500원짜리 이런 것만 먹어야 돼요. 아. 공정무역을 따르는.
0: 와, 공정하게 자, 모든 거 다 지키고.
1: 이거를 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실은 좋은 사회, 그다음에 이제 그린한 사회 뭐 이런 거잖아요.
0: 기치는 좋아요.
1: 예. 근데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게 저기 2017, 18년 정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쪽 위주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를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을 뿐더러 이게 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거는 이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20년대 지금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그 화석 에너지 버리고 이제 전기로 가야 되는 그러면서 더 높은 그 이제 비용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은근히 실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은 그거 만드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데도 환경 파괴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막아야 되는 비용들도 막아지고 해서 이 그린 인플레이션 쪽이 그린 인플레이션이 그 주는 이런 압력들이 그 특히 이제 우리 저 AI 전환 가운데서도 뭐 구리나 그 이제 전기 쪽 전력 생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각국이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 또 하나가 우리가 그 뭐 책에서도 다루셨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다가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야라고도 하실 수 있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또 미국이 엄청나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1: 네.
0: 자본을 또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수단으로 띄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향후 5년을 예측을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제시했던 것들이 이제 AI 전환의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자원을 끌어들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크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 디지털 전환인데요.
0: 네.
1: 그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이제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 이거 이게 이제 통과도 그런데
0: 네.
1: 만약에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이 상당히 합법화되고 활성화된다면 그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공식이 MV는 이제 PQ라고 하는
0: 네.
1: 이제 가격이 통화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0: 통화량과 통화 유통
1: 이 통화가
0: 속도.
1: 얼마나 빠르게 돌아
0: 돈이 얼마나 잘 도는가.
1: 예. 그 기존에 이제 송금하는데 뭐 은행들 몇 개 걸쳐가지고 뭐 스위프트로 전달하게 되면은 뭐 이틀 걸리고 하는데
0: 예 은행 공동 결제망
1: 예 지금 우리 이제 디지털 자산 사용하게 되면은 뭐 금방 금방 간다고들 얘기하잖아요
0: 바로 뭐 스마트폰으로 지고 받을 것까지 예. 바로
1: 이 속도는 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협화의 유통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토큰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KBS 건물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0: 네.
1: 보통 잘 움직이지 않고 유동성은 별로 없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우리 임직원들이 이제 저 토큰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샀다.
0: 5층 라디오 하시겠다. 스튜디오 하나만. 네.
1: 이 유동화되는 겁니다. 유동화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0: 이걸 가지고 스튜디오 하나만 토큰화를 해서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
1: 맞습니다. 등등등의 그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요게 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그 특징적인 성격이기도 하죠.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엄청난 신용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들이겠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걸 또 이용해서 담보로 잡고 다시 또 재대출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금융 쪽에서의 이 그 통화 유통 속도의 엄청나게 빠른 전개는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 아마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단기 국채를 이제 미국 단기 국채를 계속 준비금을 갖고 있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재정 적자를 화폐화하는데

0: 일조하는 것들입니다.
1: 미국의 국채를 사줄 확실한 또 수요처가 생기니까요.
0: 그렇죠. 그거를 지금 강조하게 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흥국들의 달러리제이션,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그 나이지리아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나라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 산다거나 뭐 미국 주식 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 달러로 다 그 각국에 있는 신흥국들의 화폐가 그 돈이 자국 화폐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달러로 다 가는 재밌는 거죠. 이게 이제 향후 달러가 상당히 그 이제 신뢰 위기에 닥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버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는 상당 부분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달러와 미 국채를 위한 구세주로 스테이블 코인을 등장을 시키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까 통화의 양과 속도 함께 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혹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자산 시장의 버블은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올 것이다. 어느 정도 그럼 동의를 하십니까?
0: 그래서 아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은 그 은행의 준비금 형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마 이 디지털 자산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아마도 미국은 먼저 실행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버블을 만들지 않으면서
1: 네.
0: 좀 천천히라도 좀 그 진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지금 정책 당국, 통화 당국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스테이블 관련 법안 뭐 국회에서 또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종류 몇 가지 또 나와서 이미 또 유통도 네. 되고 있고, 다만 그걸 이제 법제화하는 게 조금 시장보다는 뭐 느리게 움직이는 측면도 미국에서도 있기는 합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앞으로 아마 우리가 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 신환종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수희입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시 대표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고등부 농구선수로 출전했고요. 동메달을 획득해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은 저녁시간에 대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가려면 어쩔 수 없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응원도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오늘 폭염특보는 서울 일부권역 그리고 수도권, 전라권역과 제주 중심으로 발효 중인 가운데 열대야주의보도 이들 지역에 겹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전국적인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더위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이 31도, 폭염경보지역인 제주가 33도, 세종, 대전 30, 강릉 28도 등으로 대부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 지방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서서히 30도 언저리의 낮 기온으로 좀 나아지겠고,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점차 기온이 먼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28도로 내일 이후 당분간은 28도 선의 낮 기온으로 떨어지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도 내일 먼저 남부지방보다 더위가 약간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소나기나 비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돌풍 천둥 번

0: 안개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라권역은 최대 80mm. 또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충청과 남부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특히나 많이 집중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0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우 신속대응팀 단장은 현지 시간 2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이 네팔 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수색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헬기 6대를 임차해 육상 접근이 차단된 사고 현장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지침과 추가 피해 가능성으로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어제 오후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대피한 우리 국민 9명과 함께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네팔에 대해 어제 저녁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 등 4개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 안전을 특별히 유의하며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향해 충분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장에서 9월 금리 인상 결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오늘 진행된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결정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은 견조한 반면 인플레이션 둔화에는 진전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전날에 비해 20%포인트 폭등해 57.5%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도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당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05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가운데 6월에 쿠팡의 거래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사고 팔았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개시 6개월을 맞은 현지 시간 28일 이란 연계은행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관련 당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금융통로로 평가된다며 이집트의 두 번째 은행인 방크 비스르 아랍에미리트 지점에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멜리은행의 두바이 지점장과 홍콩의 카맹 트레이딩 리미티드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레자이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중재국들이 조건을 타진해왔으며 이란은 현재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레바논 TV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세울 개방 조건에는 서아시아 전쟁 종식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는 이란과 오만 영해 양측에 조성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한다면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를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권과 전북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와 부산이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돌풍이 불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을 찾기 위해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과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히말라야의 빙하와 암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빠르게 줄면서 이런 자연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에서는 이번 네팔 대홍수의 원인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KBS 뉴스월드 먼저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위클리 핫 이슈 시작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뉴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집계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빙하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했는데요. 26일 오전 8시에 발생했습니다. 랑탕리룽산 여기서 이제 고도 5,200m 지점에서 폭 600m 달하는 빙하와 암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진 날 정도로 굉장히 큰 네. 충격이 있었는데요. 이 빙하와 암석, 토성류가 렌데강에서부터 트리슐리강까지 무려 70km가량을 흘러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28일 기준인데요. 네팔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팔 경찰은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네팔에서만 579명 사망했다 밝혔고요. 네. 중국 쪽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총 584명 사망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전체 사망자가 362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200명 넘게 추가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도 기존에 977명 네팔에서만 그렇고 이게 네. 이제 하루 지나면서 1924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그러면서 전체 실종자가 네팔, 중국 포함해서 2482명 그러니까 거의 25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중에서 외국인이 517명으로 파악되는데요. 네.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30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1: 그래요. 네팔 정부가 당초에 이제 외국 구조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국제사회에서 뭐 30여 개국 출신 네.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요구가 이어졌어요. 결국 결정을 바꿨고요.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지원 받기로 했다고요?
2: 네. 일단 뭐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피해자

0: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 일단 인도, 중국, 호주, 한국 이렇게 네 개 나라만 전문가와 기술진 파견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팔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센터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열었고요. 그래서 터널 구조, DNA 검사, 법의학, 감시 분야에서 외국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외교부는 앞서 자국의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면서 다른 국가의 수색 및 구조대 파견을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결정을 뒤집은 것인데 이번 홍수로 자국민이 실종된 국가들의 거센 외교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정부 고위 당국자는요. 각국의 국민들도 홍수로 실종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색과 구조팀과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고 특정 분야에서 제한된 수의 전문가만 활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가 이제 바로 우리 기업이 건설하던 곳입니다.
0: 맞습니다.
1: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한국인 근로자 9명 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0: 네.
1: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그 발전소 이름이 UT1, 그게 네. 이제 어퍼 트리슐리 다시 1인데요. 여기가 이제 트리슐리 강이기 때문에 이제 상류 지역에 수력 발전소가 있어서 어퍼 트리슐리 수력 발전소인데 이게 지금 네팔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수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1: 예.
0: 지금 사고 현장을 뒤덮은 진흙층 때문에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군 대변인은 헬기 두 대를 투입을 했는데 터널 입구조차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고립됐던 한국인은 총 19명이었고요. 10명은 전원 안전지역으로 이송이 됐고 지금 9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홍수로 지금 주변 도로가 유실됐기 때문에 26일부터 고립됐던 두산 에너비트 소속의 9명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일단 10명은 그래도 이동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9명이 남아 있습니다.
1: 자, 우리 정부도 그래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보냈는데
0: 네.
1: 이게 워낙 사고 현장까지 접근하는 자체가 어렵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속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일단 헬기 착륙과 구조대원 활동이 매우 어려운 지형이라고 네팔 측에서 밝혔고 그래서 네팔 측에서 한국인 연락 두절자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일단 실종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현장 접근까지 늦어지면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부에 따르면 27일 밤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정부의 합동 신속대응팀이 그날 당일날 헬기 타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네팔 군 측에서 이 지역에 2차 홍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설 헬기 운항을 통제하면서 아직까지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 다시 한 번 더 헬기 운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네.
0: 정부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남동발전이 총 6대 헬기를 임차한 상황이고요. 현재 소방청 소속 5명, 외교부 소속 1명이 임차 헬기를 타고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모쪼록 9명 모두 무사히 네.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홍수가 생겼고
0: 맞아요.
1: 암석도 같이 내려오면서 이제 자연댐이 만들어져서
0: 네,
1: 호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근데 이 자연댐 호수가 결국 범람까지 했다고
0: 네,
1: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피령까지 내려졌고요.
0: 네, 이게 이제 만약에 크게 넘치게 되면
1: 예.
0: 다시 한 번 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1: 예.
0: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홍수가 나면서 상류에서부터 내려온 토성류가 이제 한 지역에 막히면서 자연댐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진 건데 이것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지금 중단됐고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네팔 경찰에 따르면 중국 티베트 자치구 측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받았고 구조와 구호 활동에 투입된 모든 보안 요원과 구조대원 등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피해가 있는 지역이 네팔 북부 마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인데요. 여기 관계자도 호수가 제방을 무너뜨리는 통보를 받았고 강수위가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대규모 토성류가 덮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중통상구 상류에 흙과 바위가 하천을 막아서 자연댐과 큰 호수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요.
1: 네.
0: 지금 현재 이 호수에 한 2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갇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넘치면은 이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걱정이네요. 네. 이 네팔 대홍수 관련된 소식 잠시 후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란 전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소식 나왔네요.
0: 맞습니다. 예,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28일 날 소셜미디어 통해서 외교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 여부가 미국이 압박만으로 이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일단 신뢰를 먼저 쌓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면서 이란의 권리를 인정하고 기존 약속도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옆 통제권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요. 종전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에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 국가들이 양측을 오가면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24일 날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시작으로 25일 날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 그리고 27일 날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잇따라 이란을 찾았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종전 협상 단장 그리고 외무장관을 만나서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란과 미국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이란과 국제사회의 경제 경계를 차단하는 이른바 경제적 고립 작전 하겠다라면서 압박수를 높이고 있고 이란 역시 기존의 양해각서 MOU 복귀는 불가능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화가 실제 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이제 동시에 이제 이란에서는 네. 미국이 이제 이란을 경제적 고립을 시키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미국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네. 좀 촉구를 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란을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이란 측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한 겁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독립국의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공조하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제재 이행을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그르치란 외무장관 역시 카타르 총리의 회담에서 압박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도 역시 서면 네.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사회 결속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란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 66%나 올랐고 네. 일부 외신 보도에서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스타바 하메니가 국민의 사기를 꺾는 발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고 국민이 단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과 거래하는 이집트 국영은행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에 미국 금융화 접근을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이란의 멜리은행과 연계된 홍콩 소재 기관에 대해서 제재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 네. 자 페루에서는 치안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네. 수도 리마와 인근 지역에 60일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요?
0: 맞습니다. 게이코 후지모리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페루 전역에서 무려 15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예. 이 중에 75%가 총기와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특히 수도 리마에서 무려 48명이 숨지면서 가장 높은 범죄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 수도 리마와 인근에 있는 카야주에 대해서 6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기간에는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 자유 등이 일부 헌법적 권리가 이제 제한되거나 네. 정지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모의를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조치도 취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단 휴대전화 충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전력을 제외한 수용실 전원 전원을 차단한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불법 통신 안테나도 교도소에서 다 철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지모리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 정말 실효성이 있냐 여러 가지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9.11 테러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들의 정식 재판이
0: 네.
1: 내후년입니다. 2028년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7년 만이잖아요.
0: 네.
1: 재판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0: 일단 뭐 재판부 얘기로는

0: 요 재판에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또 공판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파악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가 됐고 결국은 이게 2021년에 재판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가 됐고 결국 28년 6월 달에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 테러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사람이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인데요. 이 사람 말고도 핵심 피해자 4명에 대한 이 공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하메드는 3,0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를 A부터 Z까지 다 기획한 주범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유학파 엔지니어 출신이자 테러 당시 알카이드 주장인 오사마 빈 라덴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1: 네.
0: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년 뒤인 2003년 3월 달에 파키스탄에 체포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3년간 CIA 비밀시설에 수감이 됐다가 2006년 그 유명한 쿠바 관타나모 기지로 이송이 돼서 수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당시 모하메드 측과 유죄를 인정하고 유족과 질의응답하는 대가로 사형을 면해주는 유죄 인정 가명을 합의를 추진했었는데
1: 네.
0: 그때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게 모두 파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하메드 포함해서 피의자 4명은 사형 구형 가능성 있는 상태로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1: 네.
0: 이 정식 재판이 2028년 6월 5일로 확정이 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 게스트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최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태를 계기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성 짚어보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정관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지형과 토양을 전공하고 있는 정관용이랍니다.
0: 네, 먼저 이번 네팔 사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빙하호가 만들어지면서 대홍수가 일어난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는 게 뭡니까?
1: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8월 26일 아침 이제 네팔과 티베트 국경 해발 5,200m쯤 되는 곳에서 빙하 아래 덩어리가 이제 기반함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1200m 아래 계곡으로 이제 떨어졌고,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얼음과 바위, 흙이 이제 계곡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댐이, 그러니까 임시 뚝이 생긴 거죠.
0: 네.
1: 그런데 강물은 이제 계속 흘러드니까 물이 차오르고, 이 뚝이 이제 무너지면서 거기 안에 있던 물과 흙, 바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계곡과 극경사지로 인해서 강물 수위가 이제 물이 모이면서 7m, 9m로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는 네. 이제 흥미롭게 지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제 규모 4.4 지진으로 이제 일어난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파형을 분석해 보니까 지진이 아니라 이제 산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이제 그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그 충격으로
0: 네.
1: 이제 지진계에 이제 그 충격이 찍힌 거였죠. 그래서 그 진동이 이제 5.2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0: 네.
1: 그로 인해 이제 홍수가 처음에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빙하 산사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지진에 의해서도
0: 네.
1: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표면의 포화 이쪽 지역이 이제 원래는 춥다 보니까 이제 땅이 얼어 있다가 여름이 되면서 이제 녹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0: 예. 예,
1: 그런 원인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진보다는 이제 사면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녹으면서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땅이 얼은 땅이 녹고 얼고 반복하다가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 빙하와 함께 암석류들이 붕괴돼서 밑으로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이 빙하와 함께 이제 토사가 내려오면서 댐을 만들고 빙하호가 됐고 지금 그 호가 빙하호가 또 범람했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또 2차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좀 굉장히 걱정도 좀 되고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빙하호를 언세코라고 하는데 언세코가 터져서 지금 구조를 한참 진행 중인데 잠깐 그 구조가 멈춰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0: 자,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마침 이제 교수님께서도 2022년에 히말라야 빙하와 자연재해를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하셨고요. 처음에 어떻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1: 예, 사실 전 세계적인 그런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전공이 모여서 다학제적인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도
0: 네.
1: 이제 그런 지역 연구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히말라야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로 이런 발표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지형과 이제 토양이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인도와 이제 방글라데시 학생이 저희 연구팀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네. 계속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마침 이제 교수님께서 2022년에 그 주제 연구 발표하셨을 때 그 전해인가요? 21년에도 인도 쪽에 그 차몰리 지역에서 지금 네팔 대홍수 사태와 비슷한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예, 좀 예. 연구에 발판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아, 예. 그 이미 뭐 아까도 말씀하셨죠. 많은 과학자들이 예.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2022년 발표 때 이제 인용해서 언급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얼음과 바위가 이제 쏟아져서 이제 수력 발전 댐이 부서지는 장면이었습니다.
0: 네.
1: 그게 이제 2021년에 이제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사례를 이제 저희가 담은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그 재해들은 뭐 그 후로도 뭐 2023년 인도 뭐 2024년 그리고 뭐 작년 올해 해마다 예, 계속 이런 비슷한 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0: 그러니까 이번 네팔 비극도 이 5년 전에 인도 차몰리 비극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빙하호가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나고 또 지금은 빙하와 토속류가 함께 붕괴가 되면서 또 대홍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예. 그제 교수님께서 당시에 22년에 기후변화와 빙하변화, 자연재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이 어떻게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 예, 예, 맞습니다. 뭐, 기후변화는 당연히 이제 그 온도를 높이고 있고 그 온도는 지금 빙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빙하뿐만 아니라 그때도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 이제 얼어있는 땅들이 녹고 네. 있다. 그런 얼어있는 땅들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사면이 불안정해지고 그런 불안정은 이런 빙하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이제 언급들이 이제 제가 봤던 자료에서도 나왔었고 저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히말라야가 제가 보니까 남극과 북극 다음으로 많은 얼음과 눈을 가진 제3극이라고도 하던데 이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녹으면 이제 해수면 상승이 되겠고 히말라야의 얼음이 녹으면 지금과 같은 창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팔

0: 빙하가 지난 30여 년 동안 크게 줄었고요. 최근에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1: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과거의 추세, 현재 추세를 비교를 하면 그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뭐 65% 이상 빨라지고 가속도가 이제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온 상승이죠. 근데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빙하가 녹게 되면 이 원래 빙하는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이제 덜 그러니까 열을 덜 받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눈이 빙하가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이제 햇빛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햇빛을 흡수하면서 더 빨리 이제 녹게 되는 악순환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뭐 경향성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심각하게 바뀌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이 있고 현재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게 되면 현재 추세로 이제 쭉 가게 되면 2100년 같은 경우 이쪽 일대의 빙하가 3분의 2가 사라질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말씀드리니까 더 심각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햇빛 반사하던 빙하가 점점 줄어들면서 더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이 히말라야 지역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겁니까?
1: 아, 예,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름에 그 온순에 비를 많이 그 비가 내리는 지역이 이제 네팔 쪽, 그러니까 히말라야 남동부 쪽이 조금 빨리 줄어들고 있고 히말라야 지역 서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변화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빨리 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장돼 있는 그런 빙하들이 좀 유실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히말라야 남동부 쪽이.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호가 생기고 빙하호가 붕괴되면서 홍수가 발생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1: 아, 예. 그 빈도 그러니까 빙하호의 생성에 대한 통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빙하호가 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빙하호의 붕괴에 의한 홍수 이제 저희가 이제 GLOF라고 하는데 그런 홍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년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네팔 위쪽으로 뭐 이런 빙하호가 3,600개 정도 있다. 그리고 네팔 안에도 이런 빙하호가 한 2,000개 정도 존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 빙하호들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호수가 한 47곳. 그중에 이제 한 25곳은 네팔 밖에 티베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팔 그 안에서만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티베트와 같은 이제 상류 쪽에서 이런 그 위험이 이제 네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0: 상류 쪽에서 빙하호가 붕괴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연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제 교수님 연구를 보니까 빙하호 붕괴로 인한 홍수나 빙하 홍수 피해가 인위적인 개발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빙하 홍수와 우리 인위적인 사람이 하는 개발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1: 예, 개발이 이제 홍수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홍수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거주할 만한 그런 땅들이 강가 주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 주변을 따라서 도로, 시장, 뭐 수력 발전, 호텔 전부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서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수가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어떤 분석에 보면은 이런 빙하호 하류 물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0: 거의 1,5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중에 이제 열의 6명이 히말라야 이쪽 고산 아시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위험한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그 시설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셈인데 이번에 그 나수아 계곡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셈이죠. 그래서 국경 무역로이기도 하면서 순례길이고 또 수력 발전소가 이렇게 줄지어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피해로 인해서 뭐 발전소에 있는 터널 작업자들이 뭐 고립되거나 뭐 그다음에 네팔 수력 설비가 뭐 이렇게 12% 정도 피해를 입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1: 네.
0: 만약에 이제 4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피해는 이제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이제 그 국경 무역로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1: 예.
0: 원래 이제 네팔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다른 이제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5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새로 이번 여기를 이제 개척한 곳으로 그러니까 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 이후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좀 특히 피해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결국은 이제 개발이 많이 되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 구조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요.
0: 예,
1: 이제
0: 맞습니다.
1: 그리고요. 이제 홍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폭우 없이 갑자기 거대한 홍수가 닥친 거거든요. 이런 빙하 붕괴, 빙하 홍수 이런 것도 좀 예측이 가능합니까?
0: 아, 예. 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1: 예.
0: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디가 이제 위험한가. 그러니까 위성으로 빙하호가 이제 커지거나 또는 빙하가 움직이거나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전조는 뭐몇달 전, 뭐 며칠 전에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찍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는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시점 이거를 이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빙하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한첫 마을까지 한 15km, 20,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보를 이제 때리는 그러니까 경보를 주는 것도 어렵고 경보를 주더라도 이제 30분 만에 대피를 한다는 게 좀
1: 그렇죠. 쉽지
0: 쉽지는
1: 않죠.
0: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1: 자,
0: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전 지구가 함께 세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0: 예,
1: 지금까지
0: 맞습니다.
1: 도움 말씀해 전남대학교 정관용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KBS 뉴스월드.
1: 자, 이어서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쿠바 압박이 계속되면서 쿠바가 어려운 가운데 쿠바 정부가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심각한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고 한때 쿠바가 자랑한 교육 시스템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쿠바의 정호연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쿠바의 전력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2: 네, 지금 쿠바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아바나에서는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약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집은 정전 상태입니다.
1: 아유, 네.
2: 전기가 이렇게 불안하면서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멘탈이 나간 지경이에요. 이 삶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넷과 통신도 문제가 생기고 냉장고 같은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에어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0: 가능하고요. 네. 기본적인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아, 고생입니다. 이제 뭐 전력난뿐만 아니라 연료 부족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최근에 변화가 생겼다던데요.
0: 네네. 연료도 정말 비정상적인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쿠바 민간 기업에 대한 석유 판매를 허용하면서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쿠바의 국영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을 통해서 미국산 석유가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네. 처음에는 가격이 1리터당 7불, 8불, 심지어는 10불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1리터당 3불 정도로 팔리고 있고 아직 주유소 판매는 아니고요. 말통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민간 주유소에서 석유 판매가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 뭐 이제 전력난, 연료난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또 교육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0: 네, 쿠바 하면 항상 그 교육과 의료가 제일 큰 자랑거리였는데 네. 지금은 교육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거의 무너졌다고 느낄 정도인데요. 쿠바는 원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교사들이 너무 임금이 낮다 보니까 뭐 학교를 쉽게 떠나고 심지어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 다음 달이면 이제 새학년 시작되잖아요. 9월 개학과 정상적 수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0: 네, 그게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 여름방학을 거쳐 9월이면은 새학기가 돼야 되는데 워낙 교육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예. 실제로 사실 쿠바는 지난 5월 말에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7월 초에 방학을 하는데 이 5월에 방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3개월이 넘는 긴 여름방학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앞두고도 과연 3개월이 넘는 긴 방학 끝내고 교사들이 학교에 남아있을지 또 연료 부족으로 대중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까지 학생들이 통학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지고 그다음 오랫동안 3개월 넘게 쉬고 학교에 돌아와서 과연 엉덩이 붙이고 잘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다 걱정거리입니다.
1: 모든 게 이제 경제난 때문인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 쿠바 정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경제 개혁에 나선다면서요?
0: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쿠바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와 사회 분야에 모두 176개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경제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민간 부분의 역할을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월 현재 이 가운데 134개, 약 76%가 이미 법적인 근거를 갖췄다고 정부가 밝혔고요. 네. 특히 국가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절차도 간소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경제개혁 조치가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통신원님 전력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바에서 네, 정호연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자, 세계 경제 소식 살펴봅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3: 네, 미국 증시는 케빈 워시 페드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02%, S&P 500은 0.25%, 나스닥은 0.52% 하락했는데요. 이날 시장은 워시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만 금리 인상 관측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이 워시 의장의 발언이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높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투자 심리를 일부 떠받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0: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해서 0.16% 내린 배럴당 83.40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1: 네.
0: 브렌트유 10월 물도 전장 대비해서 0.43% 하락하면서 89.31달러에 장을 끝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점차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격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줬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잭슨홀 연설도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1: 네.
0: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경제활동을 둔화시켜서 향후에 원유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1: 자, 뭐 이 매파적 발언 때문일까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했네요.
0: 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는데요. 이날 금가격도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워시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데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매력, 투자 매력이 떨어진 데다가 이제 달러 강세도 금값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장중에 99.727까지 올라서 지난 14일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이제 3개월 만에 8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추세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1: 네.
0: 이제 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1: 자, 그 도요타가 차세대 전기 자동차를 자국인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생산하기로 했네요. 이 도요타로서는 꽤 이례적인 결정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도요타가 2027년 가을 중국 상하이 신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그 SUV 차량을 출시하는 건데요. 첫 해에는 월 1,000대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2028년 이후에는 연간 수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0: 말씀하셨다시피 도요타가 최신 차량을 일본이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라든지 연료 전지차인 미라이 같은 이런 첨단 기술 차량은 일본에서 먼저 개발하고 생산한 뒤에 해외로 판매를 확대해 오는 루트를 따랐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도요타가 중국을 첫 생산지로 선택한 것은 이제 자동차 산업의 무게 중심이 빠르게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서인데요. 영국 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857만 대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60%를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1: 네.
0: 유럽과 비교해도 3배,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 100배로 웃도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이 규모가 1141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업체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신차 개발에 통상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들이고 있는데
1: 네네.
0: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만에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도요타 역시 이렇게 중국식 개발 방식에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본에서 차고가 낮은 쿠페형 차세대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1: 네.
0: 올봄에 이제 계획을 중단했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SUV형 전기차 수요가 큰 중국 시장 겨냥해서 이 차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 도요타가 자존심을 버리고 신뢰를 챙기려고 하는 거네요. 자,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무역 갈등 잠시 멈추기로 했는데 이른바 이제 무역 전쟁 휴전을 다시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0: 네,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부산에서 합의했던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이 다음 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미국의 일부 대중 관세를 낮추고 또 중국계 기업에 부과하는 추가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부 휘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중단하고 미국산 대두구매 그리고 펜타닐 원료물질 통제에 협력하기로 했었는데요.
1: 네.
0: 일단 그래서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은 연장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장기 연장을 선호하지만 미국은 다시 1년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1년 연장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시 주석의 방미에는 중국 기업인이 대거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찾았을 때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보잉 이런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데려온 만큼 상호주의 차원에서도 중국도 기업 대표단을 꾸릴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제 재미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월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됐지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투자위원회 협상을 재가동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미중이 추진 중인 이제 무역위원회 적용이 돼서는 중국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이제 중국 기업이 대표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역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비민간 분야 그리고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이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미국이 이번에 외국산 전력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외국산 장비의 미국 유입을 금지를 했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를 들었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외국산 대형 전력 장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1: 네.
0: 미국의 무기금수 조치 그리고 제재 대상국과 연계된 기업이 제조한 이제 전력 장비 중에서 안보 위협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제품의 수입, 구매, 설치를 금지하는 게 핵심인데 장치를 제어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 네.
0: 대통령은 이제 행정명령에서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방위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안정적인 전력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또 전력망 공격 또는 공급 차질에 성공할 경우에 파급 효과가 훨씬 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미 설치된 전력망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보안 강화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부가 120일 안에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예.
0: 이렇게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중국산 전력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태양광 인버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같은 이제 최신 전력 설비는 원격 감시라든지 제어가 가능한 장비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지난해 특히 미국 전력망에 연결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일부에서
1: 네.
0: 기존 사양에는 없었던 통신장치가 발견이 되면서 관련된 우려가 한층 커지기도 했습니다.
1: 예.
0: 특히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생산 능력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더 우려가 커진 측면도 네. 있습니다.
1: 워낙 뭐 중국이 제조업으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80%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력 장비 업체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KBS 뉴스월드 오늘 끝곡으로요. 잼의 데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영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은 이겨냈지만 지금도 신생아 망막증과 백내장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영롱이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워 특수제작 보조기에 의지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픈 영롱이를 돌봐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가족들. 오늘도 천진한 미소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영롱이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오후까지 수도권 북부나 강원 중북부에는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예상강 우량 비 오는 곳 대부분 5에서 50인데요. 전라권역 특히 전북으로 20에서 80mm까지 비 예보가 있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오늘 5에서 30mm가 예보돼 있고 이번 비나 소나기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도 전국적인 비 예보인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질 전망이지만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 온도 33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현재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주로 서울 일부 권역, 수도권과 전라권역, 제주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광주, 대구, 부산 31, 제주 33, 세종대전 30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부터 점차 중부지방은 기온이 내려앉아 서울은 내일부터 당분간 28도의 낮 기온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에는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최대 진도 3단계니까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광주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로 진원의 깊이는 20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9차례 발생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우려를 표하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28일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올여름 PCE와 CPI 등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근본적인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AI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호 신속대응팀 단장은 현지 시간 2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이 네팔 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수색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헬기 6대를 임차해 육상 접근이 차단된 사고 현장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지침과 추가 피해 가능성으로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네팔에 대해 어제 저녁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 등 4개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제주에서 직장 생활 중인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평소 낚시하러 나간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자의 차량은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다른 택시까지 추돌하는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세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2원 내린 1861원 30전으로 1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유는 전주 대비 50전 내린 1845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개시 6개월을 맞은 현지 시간 28일 이란 연계은행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관련 당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금융 통로로 평가된다며 이집트의 두 번째 은행인 방크 미스르 아랍에미리트 지점에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멜리은행의 두바이 지점장과 홍콩의 카맹 트레이딩 리미티드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약 11만 3천 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보면 중국은 올해 3월 2만 800배럴, 4월 7만 4천, 5월 1만 7천 유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보고한 올해 1월에서 5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총 19만 4,828배럴로 연간 수입 상한선의 38% 수준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강 수량은 충청과 전북에는 2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 지방에는 최대 60mm에 이르겠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됐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역대 가장 존경받는 조선의 왕을 꼽으라면요. 아마도 열의 아홉은 단연 세종대왕을 이야기할 겁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꽃피웠고요. 백성의 삶을 바꾼 성군이죠. 하지만 세종의 이런 위대한 치세를 가능하게 했던 진짜 비결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황희, 맹사성, 장영실, 김종서 등 우리가 익히 들어온 수많은 인재들이 바로 세종이 중요한 인물들이죠.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해 600년 전에 이미 인재 왕국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AI가 일자리를 바꾸고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는 지금 어떤 인재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기업 현장에서도 가장 절실한 화두일 텐데요. 오늘 경제 세미나에서는 오랜 시간 세종실록을 연구해온 전문가로부터 세종의 인재 경영학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8월 19일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이 주최한 제91회 기업가 정신 포럼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의 연사는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박현모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여주대학교 등에서 재직하면서 세종과 정조, 왕과 재상의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분입니다. 무려 26년간 세종실록을 들여다본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종 연구 권위자인데요. 세종처럼, 세종이라면, 세종의 적솔력 등 40여 권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서는 세종은 어떻게 인재 왕성의 시대를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0: 세종의 인재 경영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인재들을 잘 등용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강연에서는 어떻게 풀어냈나요?
1: 박현모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세종의 인재 경영이 특별했던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 핵심은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데요. 보통 리더들은 사람을 먼저 뽑고 자리에 맞춥니다. 그런데 세종은 반대로 했다는 거죠. 먼저 어떤 자리가 필요한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다고 예. 합니다. 천민 출신도 요직으로 올리고 아전 출신도 재상에 앉힌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박현모 원장은 얘기를 합니다. 이 박 원장은 세종의 경청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경청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참을성 있게 듣는 인내력, 중요한 말을 놓치지 않는 분별력, 그리고 그 말을 실제 권한으로 연결하는 위임력입니다. 여기서 경청이 리더의 덕목이 아니라 리더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세종을 빗대어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세종이 실천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고 그 말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도 인재가 넘쳤지만 정작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간 선조의 사례도 비교를 했는데요. 이 선조 시대에는 말, 이 의견은 많았지만 그 말이 소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듣지 않으면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인재 왕성의 시대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소통과 경청을 실천한 세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강연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강연 이후에 이금용 모더레이터의 심층적인 질문과 박현모 교수의 답변도 이어집니다.
0: 네. 그럼 세종은 어떻게 인재 왕성의 시대를 만들었는가를 주제로 세종국가경영연구원 박현모 원장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세종

은 어떻게 인재 왕성 시대를 열었나? 이거 실록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아래 한자가 인재 극성, 인재가 지극히 번성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세종시대 이미 그 신하들이 지금 인재가 왕성해서 모두 무예나 이렇게 행정 관료로 전부 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봉직하고 있는 세종 국가경영연구원 약간 낯서실 텐데요. 제가 정조와 세종을 연구하고 뭐 숙종, 태종 여러 조선의 왕들하고 또 현대 그 기업 또는 이제 국가 경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서울대에서 박사를 정조로 받고 있는데 제 지도 교수께서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네가 정조를 썼는데 정조가 제일 존경했던 그 임금 세종을 잘 살리면 아마 그 세종대왕이 자네 직장도 아파트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26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후로 세종 덕분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또 여주 세종대왕 능 바로 터 하루 앞에 제가 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 교수님 저한테 일종의 그 주문이자 일종의 예언을 하신 셈인데요. 제가 26년 동안 세종을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한마디로 세종실록이라는 정말 방대한 텍스트 때문입니다. 만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제가 올해 한 19번째 지금 강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만 800페이지를 다 읽는데 매일 처음에 제가 일회독을 6개월 동안 했더니 전체 한 번 읽을 수 있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듯이 이제 읽었는데 그걸 지금 19번째 지금 올해 이번에 8월에 들어갔어요. 세종실록이라는 책이 제가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책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만나서 매번 겪게 되는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모든 고민이 다 들어있어요. 32년 동안 대화하고 고민하고 문제 풀어가는 과정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것인가, 한마디로 뒤통수를 안 맞을 것인가, 이게 세종의 첫 번째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이제 내 편이 돼서 왕의 입장이 돼서 나라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마음을 끄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그로 하여금 믿고 맡겨서 재량을 주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세 가지가 집약된 것이 세종실록이고 그 책을 제가 반복해 보면서 아마 제가 26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그 제 삶에 또는 그 사람을 보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26년 연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들이 많았는데요. 세종은 특이하게도 약 정조와 다르게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방송에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세종대왕 탄신일이죠. 10월 9일 두 번은 세종이 꼭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구한 사람을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특히 세종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몇 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때 아주 정말 열심히 그 준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이게 그 준비팀이랑 같이 했던 하나의 그 그래프인데요. 조선왕조를 주식회사라는 관점에서 일종의 CEO의 눈높이에서 왕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태종부터 해서 세종, 뭐 세조, 선조, 정조까지 여러 왕들의 이제 그 소통의 분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종으로부터 세종으로 이어지는 거가 아주 큰 국운의 도약이었고 세종 사후의 왕권 승계가 잘못된 것이 국운이 쇠락하게 되는 아주 큰 계기였는데 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최고 지도자, 국왕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국운이 올라가고 내려가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나 CEO에게도 드러난 고객이 있고 숨은 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러난 고객은요,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죠. 기업 CEO는 누가 고객입니까? 드러난 고객이. 많은 우리 고객들이죠. 물건을 사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근데 숨은 고객이 있더라고요. 드러난 고객, 백성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숨은 고객이 옛날 말로 수령들입니다. 가장 백성들과 맞닿는 현장 책임자, 수령을 감동시켜야 되고, 또 현재 기업 CEO들도 마찬가지죠. 임직원 또는 현장 책임자를 감동시켜야만이 그들이 비로소 숨은 고객인 백성들을, 이런 드러난 고객들을 움직이고 마음을 사로잡더라. 이게 제가 연구했던 결론이고, 세종이 그전 왕과 달리 특이한 것은 수령들을 계속 만납니다. 이제 인견이라고 돼 있는데 이끌인 자, 불러서 볼견 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만납니다. 그전에는 수령들은요, 왕이 만나지 않습니다. 2조 판서나 2조의 뭐 좀 낮은 중간 정도가 만나서 보내는 것이지, 세종처럼 직접 불러서 그 지역은 네가 왕이니 내 마음을 왜곡하지 말고 잘 해달라라고 하고, 현재 돌아온 수령한테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듣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듣습니다. 이게 세종의 그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에 대한 또 취합 통로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인견한 것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수령을 감동해야만이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움직인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한테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은 이 신하들이 그렇게 그 왕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종이 22살 때 왕이 됐는데 세종의 그런 당부나 부탁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세종과 태종, 숙종과 영조, 그리고 뭐 정조, 이런 왕들의 특징하고 세종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태종은 뭐랬습니까? 뭐 사병 역할을 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했죠. 세종은 물론 한글 등이 있고, 숙종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그런 그 화폐 개혁 통용을 했죠. 영정조 그러는데, 이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뭔가 성과를 낸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풀면 뭐가 좋아지는지 비전에 대한 제시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실행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하지 않은 임금들이 누구냐면 선조하고 인조입니다. 인조도 좋은 아이디어가 엄청 많았습니다. 선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 차원이고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종이나 세종이나 숙종, 영종조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장애를 뚫고 실행을 하면 성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종은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해본 것을 잘 정리해라. 정리하고 세종 코멘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하고 이른바 백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 백서를 만들어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합니다. 한번 성과를 낸 임금을 리더십 1조 명의 임금이라면, 지도자라면 세종처럼 일부 한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 축적된 것을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는 지도자, 저는 그게 세종이 다른 왕과 차별되는 리더십 2.0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됩니까? 아무튼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고, 세종 시대의 많은 인재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근데 세종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역시 신하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거, 목적, 시행착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기록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새로 맡은 일도 많은데, 근데 왕이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종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배우지 않는 자들을 뽑아서 어디에 쓰겠는가. 아이고, 냉정한 그런 세종의 말인데요. 세종께서 보기에 그걸 공부한 걸 가지고 다음에 더 잘하자고 하는 건데, 계속 새로운 학습을 싫어하는 자들하고 내가 무슨 일을 같이 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과거 시험 정원이 33명입니다. 그걸 50명으로 늘리라고 제안을 해요. 신하가, 승지가. 그래서 세종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33명도 제대로 일하는 자들을 많이 못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한번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학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더라. 그런데 지금 못난 자들 한자로 써놨어요. 부재자, 자기 일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또 뽑아서 어디 쓰겠는가. 어떤 분은 아, 세종이 물갈이를 했네, 수질관리를 했네 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바로 세종이 그 계속 배우고 묻는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율곡 이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은 과거 공부할 때는 시험 준비한다고 공부를 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합격했으니 공부를 또 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가 있고 진짜 해야 될 공부가 있다는 건데, 진짜 공부가 뭘까요? 세종이 정말 급제한 뒤에 배우고 물어야 할 공부가 뭐냐? 제가 오늘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하나를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요즘 곧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책인데, 세종문헌 총남이라고 되어 있고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종 연구하면서 세종이 읽었던, 그러니까 세종을 만들었던 책이 한 64종이 있어요. 세종의 말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었던 책, 그리고 세종 때 만든 책이 또 42종이에요. 한 종이 아래에 있는 지평료라면요 54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42종이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습니까? 그 책을 이제 매일 아침 읽고 제가 오늘 아침 지평료람 해서 제가 올리는 것을 제가 요즘 제 낙으로 삼고 있는데, 핵심은 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백서를 만들고 거기다 세종 특이한 것은 정조와 차이가, 정조는 서술형 지도자거든요. 왕이 직접 다 씁니다. 깨알같이. 세종은 눈이 나빠서 못해요. 구술형입니다. 이제 그 농업에 관한 최첨단 기법들을 다 이제 모아서 실험까지 하고 정리가 되면 정초라는 그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기록 내용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세종이 잘 듣고 있다가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시작 서문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불러줍니다. 불러주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담당자가 다시 그걸 쓴 것을 읽죠. 지평의 학사가 옆에서 끼어듭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불러주고 읽으면서 학습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책들이 전부 다 42종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훈민정음 그중에 절정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피드백한 것을 다 만든 것을, 축적된 것을 공유하자라는 프로젝트였고, 아마 세종을 연구한 사람들의 필독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종 인재 얘기를 가져왔는데, 사실 인재 얘기라면 너무 신이 나요. 제가 어떤 강의할 때보다도 세종 인재 얘기하면 신이 나고, 와, 정말 바로 이거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게 600년 전에 끝나고 말았네. 이런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실록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용어가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소통이라고 말하죠. 세종이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록에서 소통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의 소통입니다.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아이디어와 지식이 오도록, 어전회의로 흘러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 이게 이른바 말의 소통입니다. 또 하나의 소통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한자 그 소통을 쓰는데 바로 인재의 소통인데, 뭐 표현하자면 뭐 코어디네이션, 자리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를 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가 인재의 소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세종은 그 둘 중에서 자리의 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말의 소통입니다.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서 거현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득용, 얻을 득자, 쓸용자, 그 사람 말을 들어 쓰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유명하다고 자리에 앉혀놔도 그야 말을 쓰지 않으면 인재를 썼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효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재 쓰기 핵심은 자리 주기가 아니고 그 사람 말을 갖다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어전회의에서 최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말하도록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그 역점, 그런 하나의 그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경연이라는 거 아시죠? 그전에 다 역대 왕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세미나식 오전회의를 무려 1898회를 합니다. 저는 그 1898회를 세봤는데요. 아,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 재위기간에 1898회를 왕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토론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하도록 하고 그 말을 정책으로 쓰이도록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세종의 이제 그 말의 소통이고요. 제가 볼 때 세종이 특이하게도 조언 그룹, 조언을 하도록 하는 그룹을 제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인견, 수령의 만남을 처음 세종이 한 것처럼 윤대도 세종이 처음 시도를 합니다. 윤자가 돌아갈 윤자, 윤번제로 핵심 담당자들을 불러서 소수하고 다 보고받고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세종실록 보다 보면 아니 왕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수령을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담당자의 윤대입니다. 이게 이제 세종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누구나 다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는 말의 소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의 소통인데 뭐 여러분 그 이 우리가 세종 때 인재 경영에서 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스펙이 좋아서 썼다가 아니고요. 장용실처럼 천민 출신도 쓰고 이해처럼 아전 출신도 갔다가 재상을 시키고 황희정승은 아버지는 수령이지만 어머니는 기생이란 말이죠. 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분을 넘어서서 누구나 필요한 자리에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어떤 밑바닥부터 최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 인재경영의 꼬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 배치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막힌 장애물을 돌파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자리소통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종의 인재 쓰는 방법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재적소가 아닙니다. 적소적재였습니다. 아, 우리나라 북방 영토가 필요해, 개척이 필요해, 이 문제를 누가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인재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세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김종우서가 좋겠어. 아, 천문과학 누가 좋겠어. 한마디로 미션 퍼스트, 이게 바로 세종의 적소적재인데요. 제가 놀랍게도 적재적소하고 적소적재 이름만 바꿔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길들이 보이는 것을 세종 사례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진짜 인재가 부족한가? 아니면 인재를 찾는 노력이 부족했나? 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우리가 지금 600년 지난 세종을 다시 불러보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종실록을 되읽으면서 했던 것이 세종의 인재 사례 100사례, 인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인재를 써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것을 100개를 한번 뽑아서 카드에 메모를 해서 그걸 계속 되읽고 하면서 만든 게 이른바 세종 인재경영 12원입니다. 12 lessons for 뭐 킹 세종 HRD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득인 위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인사가 만사다. 득인, 사람 얻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세종의 그 말입니다. 거기부터 득인이체와 인성단수 두 가지가 인재를 보는 일반적인 세종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부터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과 공적인 일심본공, 나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관유, 관대한 마음, 이것은 인재를 뽑을 때 세종이 아, 이 점이 중요하다고 인재의 조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문 숙찰 2위하여, 이거 다 실록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이건 다시 또 인재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사자성어이고 마지막 2위 이면사능부터는 그 인재를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 12개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 기가 막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현대 경영학이론의 가장 중요한 인재 쓰기에 대한 것을 핵심을 다 꿰뚫고 있고 그걸 세종께서 이미 실천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개를 다 못하고 있고 이 중에 세 가지만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한자가 뭡니까?

득인 위체 말 그렇습니다. 사람 얻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인데 세종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작은 벼슬 하나라도 온 마음을 기울여서 고른다. 늘 세종이 하는 것은 어떤 인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이걸 계속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사장님들이 가장 해야 될 가장 최고 일은 어디에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어디 있나, 우리 속에 인재가 누구인가를 계속 뽑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책 제목도 있죠. 채용이 전부다. 좋은 사람 뽑으면 나머지는 거의 절반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뽑힌 사람들의 말을 상문 숙찰인데요. 상세하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숙찰이 중요해요. 숙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그 진짜 저 사람이 뭘 하면 열심히 신명나게 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딱 한마디로 지도자에게 이 경청은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이구나. 이 경청은 리더의 덕목을 넘어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능력이냐면요. 첫 번째는 인재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듣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인재가 좋은 얘기, 그 아이디어를 다 나온 게 아니고 그것만 고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걸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듣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놓쳐버리면 경청에 아무 용이 없어요. 가려듣는 힘. 세 번째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세종은 그 다시 한번 얘기해봐. 경험하래 매우 아름답도다 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믿고 맡기는 힘, 위임력. 그러니까 이 인내력, 그 다음에 분별력,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위임력. 이 세 가지를 갖는 것이 세종의 상문숙찰이고 경청의 힘이란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이면사능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주 그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 세종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 세종의 가장 와닿는 말이 이면사능이더라. 세종 공부하고 나서 이면은 현재에게 위임하고 사능, 능재에게 부린다는 것입니다. 능재는 요즘 말하면 이제 뭐 대리급 또 사무관급처럼 자기 주어진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일사, 정확하게 시켜야 돼요. 이면은 현재란 것은요 기업 임원급 이상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성과까지 거둬야 되는 사람에게는 위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일을 다 시키면 답답해 도망가 버립니다. 반대로 능재한테 통째로 맡기면 세종 말처럼 대체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맡길 사람인가 아니면 부릴 사람인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신상필벌을 잘했다고 세종실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주고 벌주는 걸 잘하면 이것만 해도 인재들이 정말 신나게 자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특히 공직사회가 제일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상필벌을 못합니다. 잘한 사람은 국회 가서 뭐 감사받고 못하면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상필벌만 잘해도 나라 기강이 확실히 바뀐다. 이 대목에서 세종의 그런 그 실수를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딱 두 개만 들고 싶은데요. 아, 그러기 전에 참 이 말을 참 최근에 발견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잘못 안 일 참으로 뉘우침이 크다. 세종 6년이니까요. 22살 때 왕이 된 28살 먹은 세종이 한 말입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 후회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다음 달에 위대한 세종을 생각해가지고 책이 나옵니다. 세종 오록 100개를 뽑아서 이제 붓글씨 쓰고 이렇게 하는데 100개를 뽑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오록이 쓸만한 오록이 인재쓰기입니다. 이조 분야 옛날 말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관리. 이게 세종의 가장 쓸만한 좋은 말이고요. 호조 국방은 좀 작아요. 그래서 아, 그 100개 어록을 봐도 아, 역시 인재쓰기와 자기로부터 리더십이 정말 중요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위자리인데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세종 5년이니까 세종 27살 때입니다. 왕 된 지 5년 만에 정말 충성심 강한 권위자리라는 사람을 중국 사신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 가서

투표를 합니다. 자금성에 가서 우리가 이번에 조선에서 말을 끌고 왔는데 이거 조선에서 똥술에 끌던 말이야. 굉장히 그냥 그 술 먹고 막 하는 얘기죠. 최악의 말을 가져왔다고 막 공식 사신이 말하는 거예요. 아래 사신이 닭이 부하 직원이 뭐라 그러냐 막 팔을 걷어붙이고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시킵니다. 세종이 그 보고를 듣고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사람을 잘못한 일, 내가 참으로 니우침이 크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야, 세종도 20대는 실수가 많았구나. 제가 보니까요, 실록 속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 힘이 세고 호의는 잘했으나 다른 사람 첩을,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궁궐로 들어가 간음을 해요. 자기 친척을 분노 조절을 못해서 물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강자에 강하고 약하고 약자에 아주 강하는, 계속 잘못하고도 행실 고치지 않아요. 나중에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인재 쓰기 사례를 한 쭉 14가지를 말하거든요. 인재의 종류를. 그러면 절대 써서 안 되는 인재가 있다고 말을 해요. 과거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할 수는 있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민심을 해치는 독충이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망치는 자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세종의 인재 쓰기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징옥 장군인데 이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정말 싸움을 잘한 사람입니다. 적이 어떤 말 들으면 자기가 맨 처음 갑옷 입고 나가서 준비합니다. 성 밖으로. 가장 재빠르게 여진족을 무찌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실록 그대로 일의 완급을, 이게 천천히 되는 일인지 급한 일을 헤아리지 않고 아침에 명령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왜 안 했어? 라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사졸들의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은 아주 잘하는데 참 일하는 방식이 더러운 거죠.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리더십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 세종한테 있어요. 그러던 중에 세종한테 긴급 하나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세종이 그 비밀 첩보대원을 실고 보면 두만강 암독강변에 700명을 고첩이라고 그러죠. 고정간첩을 양성을 했거든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걔 중에는 사형당할 사람들에게 뽑아서 네가 가서 어떤 공적을 세우면 너 사형을 면해주겠나라. 이른바 실미도 부대까지 운영을 해요. 그게 다 실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국가경영에서 간첩, 첩보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로 그 첩보를 통해서 아 언제 이징옥을 술 먹여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긴급히 세종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세종이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요? 너그럽고 포용하는 자는 늘 사람의 마음을 얻고 위력으로 제압하고 까다롭게 감시하는 자는 다중의 노여움을 범한다. 다중의 노여움을 범한 자는 늘 화를 입고 패배하게 된다. 관유, 관대하고 포용하는 사람은 항상 득중, 그러니까 득중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점을 힘으로 제압하고 감시하면 잘할 거라고 보지만 진짜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 말을 꼭 놓치고 싶지 않은데 세종이 이 말도 합니다. 이징옥한테 처음 말을 기르게 할 때 있죠. 그건 일을 못하더래요. 아무도 그 재능을 몰라봤대요. 부지, 기재. 근데 북방의 영토를 맡겼더니 비로소 출중지재. 아주 뛰어난 재주를 맡겼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계속 말을 관리하는 지금 어땠으면 평범한 범죄였을 거예요. 그를 북방에 맡겼더니 아주 출중한 인재더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누구 어디 맡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재 역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우리가 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최근에 발견했던 세종 어록입니다. 처음에는 그 실록이 잘 안 보이는데 저는 한마디로 세종 실록이 중충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을 언제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와 의미를 드러내는데 또 어느 관점으로 보는가 달라집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발견한 말이 세종 32년이니까요. 세종은 돌아가시고 2월 17일 날 돌아가시고 22일 날 5일 후에 최종적으로 중국에 부고문 보내면서 신하들에 딱 평가한 8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모든
국가 경영의 핵심은 여덟 글자로 집약된다고 본 것입니다. 바로 측석, 연영, 허금, 납충입니다. 측석은 옆자리이죠. 옆자리. 옆자리에 영이라는 것은 뛰어난 인재를 말합니다. 를 맞이한다. 바로 옆자리를 비워놓고 약간 이 몸을 기울이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은 게 아니고요. 몸을 언제 오나 라고 기울이고, 그리고 정말 인재가 왔습니다. 마음을 회포를 열고 뭐라고요? 그의 충언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은 자리의 소통입니다. 인재를 오게 하는 것이죠. 코어디네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허금납충은 말의 소통입니다. 세종은 앞부분은 측석연영은 필요조건입니다. 이 허금납충이 충분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한 것이 세종이었고, 그게 바로 세종시대에 인재를 열었다. 인재왕성시대를 열었다. 그걸 바꿔 표현하면 공손하게 맞이하여 겸허하게 들으셨다. 이게 세종을 신하들이 최종 평가한 16글자입니까? 앞에 그 청년 세종 어진이 있습니다. 아까 저도 세종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청년의 문제, 청년을 어떻게 이들이 심판하는 게 할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세종하고 공통점이 바로 청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요. 세종이 집현전 또 성균관 인재들을 신바람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제가 이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 나신날 행사를 하면서 준비한 게 이 세종 청년 세종 어진입니다. 30대 세종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만원권에 있는 50대 세종이 말고 30대 세종은 여러분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선 옷이 붉은 용포가 아닙니다. 세종 전반부는요 이렇게 저기 지금 태조 이성계처럼 이렇게 청색 옷을 입었다고 실록에 되어 있습니다. 세종 중반부의 모든 제도가 갖춰지면서 왕은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흐리지만 청년의 그 고민과 좌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서 지금 뭐 조만간 이제 올해 한글날쯤에 최종 청년 세종 어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좀 우리 청년들이 좀 세종의 이야기를 하기에 바라는데, 제가 인상적인 것은 세종이 어진을 그리게 하는 자세인데요. 세종이 어진을 그려라 라고 하면서 말하냐면, 모름지기 어진은 젊었을 때 그려야 된다 이 말을 해요. 이런 익숙한 말 아닙니까? 사진은 젊어서 찍어야 된다. 그 뜻이 뭐죠? 조금이라도 잘 나올 때. 세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어진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되도록이면 좋은 모습을 남겨서 후손들이 이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의 소재를 만들어주자. 이게 세종의 어진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34살 때 세종이 처음 왕비와 함께 어진을 그립니다. 그게 지금 불타버려서 없고 70년대에 지금 우리 만원권의 상상화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른바 웰다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관에도 놓아보고 자기 생애들 써보기도 하는데, 마지막 순서가 자기 묘지명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나의 마지막을 기록되고 싶을까? 썼던 게 무엇입니까? 세종 같은 리더 1만 명을 양성한 박현모 여기 잠들다. 제가 마지막에 썼던 것입니다. 만 명 좀 찰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여주대학을 가서 청년들한테 14,000명을 가르쳤습니다. 한 학기씩 세종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 한 2,000명 정말 세종 같은 스승들이 막 활동을 하고 말이죠. 기업인들 한 3,000명이 막 전부 다 세종처럼 소통하고 세종처럼 성공한다. 의료, 국방, 정치가 좀 걱정이긴 한데, 만 명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활동한다. 이건 뭐 어떤 외부적인 압력과 어려움이 도전이 있어도 전부 다 저는 다 바뀔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종 생태계. 정말 우리 이순신 생태계란 말이 있죠. 지희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순신이 혼자 잘 된 게 아니고 이순신을 보호하고 뽑아서 발탁하고 죽으러 갈 때 구해주고 이런 생태계가 있었거든요.

애종 생태계가 필요하다. 청년들을 정말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소신을 펼쳤을 때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좋은 말은 살리고 인재들이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세종

0: 것도 이제 지도하고 그러는데 아까 임현산흥 얘기했잖아요. 네, 네. 자, 얘는 일을 잘해. 일도 잘하고 맡긴 거를 그 자기 주어진 전문성으로 기가 막혀. 근데 얘한테 어떤 일 자체를 맡기기는 어려워. 네, 그러니까 네. 위임이냐, 네. 아까 얘기한 임현이냐, 산흥이냐에 따라서 아까 적소적재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세종대왕은 그 임현과 산흥의 기준을 어디 본 적이 한 적이 있나요?
1: 우선은 지위가 현과 능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0: 아, 지위가 아니고?
1: 그런데 최윤덕 장군은 정승까지 했거든요. 우의정 좌의정까지. 그런데 네. 최윤덕은 능제예요. 이 사람은 성 쌓는 일을 정확하게 미션을 줍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대체 큰 그림을 보는가. 첫 번째가 역사입니다. 어떤 일할 때 과거 어떻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 왔는지 역사에 대한 공부. 두 번째는 이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기분.
0: 옳고 그름.
1: 예, 이게 이제 경사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경전과 히스토리, 역사를 알고 대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게 현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더라고요.
0: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제 종합상사 들어가면은 네. 차관대국 착수소국 그 세지마 류조 회장의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듣거든요. 그러면 차관대국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임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1: 그렇습니다. 네.
0: 착수소국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능사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 거기다가 더하면 아까 사능 능제들을 쓸 수 있는 것도 역시 임현의 조건이죠.
0: 임현의 조건. 네,
1: 뽑아서 자기에다가 팀에 들어서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임현의 조건입니다.
0: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사람 뽑으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대개 일을 잘하면 승진시켜주고 네. 대개 그렇게 하는데 그 두 개는 좀 가를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0: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세종 때에도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많았어요. 뭐 이루 뭐 장영실서부터 뭐 정초 아까 뭐 우리 네, 농사직설 네. 배우면 뭐 해서 많았고 또 더군다나 뭐 김종선은 문인인데도 네. 그 저 사군육진 했잖아요. 네, 네. 그 세종만큼 인재가 많은 게 선조예요. 네, 네. 선조 때도 뭐 정철 뭐 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이 두 때가 조선시대 인재가 제일 많았는데 네. 선조는 완전히 폭군 비슷하게 네.
1: 혼군이죠. 혼군.
0: 네. 혼군이죠. 네. 혼군이 되고 완전히 이분은 영군이 되고 네, 네. 그 비결이 어떻게 네. 차이가 어디서 나나요?
1: 제가 선조실록을 여러 번 보는데요. 네. 선조실록은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양이 많은데 가장 그 많이 나온 얘기가 전하 제발 반응 좀 보십시오.
0: 아 피드백.
1: 예. 제발 말씀을 하셔야지 말한 사람이 더하거나 그만두고 할 텐데 사람 인재들이 말하면 퇴계가 말하도 그렇고 율곡이 말하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아니 사장님이 들어온 인재한테 아무 말도 않고 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저분이 내 말을 알아들었나 하실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좀 두려워지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말을 막 해도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대표적인 거 경제사라고요. 율곡이 제안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10만 양병설은 별로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경제사라는 국가 경영의 하나의 TF팀을 꾸려서 지금 위기를 바꿔가자라고 구체적 방안을 냈거든요. 선조가 야 이거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코멘트 없다가 독촉을 하니까 이거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 이게 선조의 반응이에요. 결국 못 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풍년이었으나 일은 흉년이었어요.
0: 지금 현재 우리가 세종 대화 중에서 제일 몇 가지 뽑으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데는 의논하자.
1: 의논하자.
0: 의논하자.
1: 주기제일성이죠.
0: 그게 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리더가 의논해보자. 이게 지금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한번 다 해보자. 근데 선조는 말이 없었구만요. 네,
1: 노 코멘트입니다.
0: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척되기가 어렵죠.
1: 그렇습니다. 네. 자리 소통을 했으나 말에 소통을 안 했던 거죠. 득천했다는 거연했다는 말에 있었으나 득용했다는 실이 없었던 거죠.

0: 그 지금 현재 우리 리더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네요.
1: 세종께서 어느 시대에도 인재는 없었겠느냐? 다만 인재를 못 알아볼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 다 인재가 다 있다고 보고 다 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재들이 정말 내고 싶어 속에 있는 말을 듣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흉년이 되는 것인데 인재 흉년인데 정말 잘 듣고 힘을 실어주면 정말 신바람 나는 그 한국 사람이거든요.
0: 근데 지금 우리가 조선 역사를 보면은 제일 그 특징적인 것 중에 이제 두 분이 저 세종대왕과 정조잖아요.
1: 네네.
0: 그 세종대왕의 정조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세종대왕은 집현전이 있었고
1: 네.
0: 정조는 규장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이것들이 다 이 젊은 학자를 길러야 되겠다는 그 두 개의 그 생각인데
1: 네네.
0: 지금 세종대왕은 말하자면 황인이 뭐 이런 뭐 정인진이 이런 기존의 관료뿐만 아니라 이 젊은 학자들을 길러서 이들이 앞으로 세대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게 왕으로서도 쉬운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
1: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의 숨은 비결은 뭐냐면 정조나 세종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현전하고 규장각을. 이분들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현전은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글씨라든가 어진 이걸 보관하던 그런 국어 왕실 전용 창고 를 이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런 유명무실했어요. 근데 두 분이 왜 그러냐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만든 다음에 그 성과를 거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좋은 거 하나를 잘 살려보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혀 다른 인재들을 오게 하죠. 원래 그 이 정약용 선생은 정조보다 10살 연하지만 아마 규장각이 아니었으면 크게 도약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균관에서 뛰어났지만 그들이 인재들이 모여서 숯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다양한 뭐 신분과 또 하나의 그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모여서 숯불처럼 시너지를 거두게 한 거 그게 바로 두 사람의 공통점인데요.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어떤 글을 썼습니다만 정조는 비유하자면 소를 앞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소를 앞에서 끌면 뒤를 못 보기 때문에 멀리 못 보고 또 힘이 듭니다. 서로 계속 숙제를 주고 이제 안 했다고 숙제 검사를 합니다. 정약용을 하면 아니 임금이 신하를 뽑았으면 일을 줘야지 왜 자꾸 숙제를 주느냐. 근데 세종은 뒤에서 소를 몰아갑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집현전 하사도 해금 저거 한번 해봐. 이거 끝나면 저거 예측 가능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 과제가 끝날 무렵 되면 아까 용사직설 끝날 무렵 되면 이게 문화 아학 분야를 또 이제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 끝날 무렵에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를 제시하고 계속 그 방향을 싱크탱크에서 집현전이 끌어가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세종이 정조와 다른 점이고 큰 성과를 가져온 것도 차이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0: 그럼 정조는 직접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자기가 대학자죠.
1: 자기가 스승이다.
0: 내가 스승이다. 따라와라 이런 거고 이제 세종은 타스크를 주고 방향만 주고 네가 스스로 일을 개척해라 그런 스타일이구나.
1: 네네네.
0: 만약에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배우지 않는 자를 뽑아서 어디에 쓰겠는가?
1: 네.
0: 우리도 뭐 행정고시 학교 온다, 어디 학교 오면 뭐 대학 교수 된다, 서울대 교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 안 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종은 영원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스승이죠. 그래서 스승의 날 5월 15일을 세종 탄신일로 정한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580년 전에 세종이 지금 다시 여기 환생해서
1: 네.
0: 여기서 우리 스타트업들 네. 지금 이 대천안기에 우리 기업가들을 본다면 어떻게 한 말씀 세종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길게 봐라
1: 네.
0: 이제 그러한 그 교훈이 되는
1: 네.
0: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그 세종실록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가 세종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주역, 미래를 끌어갈 사람을 누구라고 볼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저는 그 하나는 과학기술자라고 봐요.
0: 과학기술.
1: 그 시대에 이미 과학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세계 이런 것처럼. 저는 또 하나가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식인 대학 교수 정치가 관료 유일하게 미래를 끌어가는 새로운 국부 새로운 미래를 끌어가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입니다. 특히 저는 이 청년 기업인 청년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를 했을 때 교수들 늘 배운 거 전부 다 이들이 잘하도록 도와줘 관료들 그 자리에 왜 앉았는데 이 젊은 기업인들이 잘하도록 돕도록 해 정치가 그렇게 법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젊은 기업인들에게 일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특히 오신 분들한테 제가 좀 그 9월에 나올 책을 쓰면서 딱 서문에 인용한 게 있습니다. 그 브로델이라고 프랑스의 마지막 프랑스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들한테 자국, 자기 나라의 히스토리는 최후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화이트 브레드, 흰 빵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전부 다 지중해 뭐 필리핀에 그런 문명사라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자기는 프랑스 고국의 역사를 나의 흰빵이다. 내가 언젠가는 이거 먹고 여기서 힘을 내야 되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남겨둔 흰빵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프랑스 정체성 3부작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실록이 너무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하나씩 그 이 어려울 때 힘을 얻어가는 세종실록을 흰빵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도약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까지 세종은 어떻게 인재 왕성의 시대를 만들었는가를 주제로 세종국가경영연구원 박현무 원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3: 6월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임실과 순창, 완주 등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도와 남부 지방에는 20에서 최고 8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 28도, 대전 30도, 서울과 전주, 대구, 부산 31도, 광주 32도, 제주 33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일부 지역에는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과 모레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장마철처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네팔 티베트 대홍수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인명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가 3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확인된 사망자는 580명이 넘었습니다. 실종자는 2,5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의 경우 30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인이 약 2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00명, 미국인도 90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 생긴 자연 댐에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 동안 약 300만 제곱미터의 물이 추가로 유입돼 최대치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며칠 사이 비까지 예보돼 있어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파된 신속 대응팀과 기업들은 헬기 6대를 동원해 사고 현장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와 2차 대홍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네팔 군 당국이 운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 한 대와 민간 헬기 한 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도 대사관 직원과 함께 안전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3: 어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고산지대에선 자연댐이 범람했습니다. 빙하가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대형 호수가 범람하면서 우려했던 2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네팔 경찰은 어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에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강 수위가 상승했다는 네팔 라수아 지역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도 어제 오전 자연댐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구조작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연댐은 눈사태 전부터 이미 25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측 국경 검문소와 약 1,100m의 고도차가 있어 붕괴된다면 순식간에 물이 저지대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분간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며 자연댐으로 빗물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며 중국 측 국경 검문소가 있던 르카쩌시로의 통행증 발급도 중단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3: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광주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로 진원의 깊이는 20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9차례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인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은 일단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6: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가 탄탄하다면서도 물가가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물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안정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결정 회의 이후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연준이 시장에 예측 신호를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할 일이 있다는 그의 발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전날 30%대에서 60% 가까이로 높아졌고 미 국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채권 금리가 오르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백지화가 실종신고 허위 종결사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찰개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경찰이 잘못했는데 해법은 왜 또 검찰이어야 하느냐며 국민의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기승전 검찰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 실종사건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이 현행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며 사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 포함 전체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8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1리터에 1.2원 내린 1,861.3원으로 1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유는 전주 대비 0.5원 내린 1,845.2원을 기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은 올해 3월 2만 800배럴, 4월 7만 4천, 5월 1만 7천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이 보고한 올해 1월에서 5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총 19만 4천 828배럴로 연간 수입 상한선의 38% 수준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공단지사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도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05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가운데 지난 6월에 2차례 쿠팡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사고 팔았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옥년동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과 방문객 등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제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평소 낚시하러 나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의 차량은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2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과 수도권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을,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열었죠.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노선이 다르다고 발언하자 정 전 대표가 마이크 독재라며 반발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9년 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호랑이는 줄무늬가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는 말을 인용해서 신의를 강조하며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죠. 자, 앞으로 여야 내부가 어떻게 흐를지 잠시 후 1부 신인규의 시사펀치 1, 2, 3 시간, 또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2: 네,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보다 지방 방향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정체가 아주 긴 편은 아닌데요. 다만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의 정체만큼은 예외입니다. 충청권 이동이 많이 답답한데 천안 부근에서 5km가량 막혔다가 이후로 청주 진입해 옥산 휴게소를 시작으로 주감 휴게소까지 한 번에 20km 구간의 정체가 쭉 이어지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논산 천안선으로 이동해 논산 방향 향하신다면 차량 터널과 남공주 부근에서 4, 5km가량씩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의 정체는 경기권에서만 짧게씩 이어집니다. 순산 터널과 팔탄 분기점 그리고 서평택 부근에서 2, 3km가량씩만 막히겠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의 정체는 선산부터 상주 터널 사이에서만 이어집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노선들도 정체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기권에선 서창과 용인 그리고 호법 부근에서, 또 이후로 강원권 진입하신다면 원주와 새말 부근에서 짧게씩만 막히는 수준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의 정체는 남양주금수부터 화도 사이 그리고 내촌부터 서석터널 사이에서 5, 6km가량씩만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신인규의 뉴스펀치 1,2,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먼저 대통령 지지율. 어제 한국갤럽 8월 넷째 주 조사가 발표됐는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8월 넷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50%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이자 처음으로 50%에 도달한 건데요.
2: 네.
3: 직전 조사인 8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16%로 가장 많았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부정평가 이후 1위를 기록했는데요.
2: 예.
3: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로 기록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하락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과반이었고 20대는 31%로 가장 낮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1, 부정 49로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졌고요. 만 18세 이상 1,100명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화 면접으로 조사가 됐고 응답률은 9.5%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수치에서 일단 부동산 정책이 4주 연속 부정평가 1위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와닿는 민생 문제가 현재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2: 그렇죠.
3: 생각이 들고요.
2: 네.
3: 무엇보다 지금 중도에 더해서 청년층의 이탈이 좀 아픈데요. 청년층과 중도층이 돌아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천 그리고 기득권을 뜯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대쇄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3: 그렇습니다.
2: 어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반려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재청을 요구했죠.
3: 어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2: 네.
3: 경과를 보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했고요. 조 대법원장은 7개월 넘게 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습니다.
2: 그렇죠.
3: 청와대는 이를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헌법 제104조 제2항은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 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재재청 요구권은 없다며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협력 체제가 유지되어 온 관례를 깼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2: 그렇죠.
3: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청과 임명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왜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도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정치 개입 의혹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이런 정치 행위를 대법원이 나서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평범하게 정말 그 사법부 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법관들을 좀 생각한다면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에 해왔던 관례를 지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자, 여당 소식으로 가서 민주당이 자체 방송인 민주당 TV를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3: 예, 민주당은 어제 이제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 민주를요 민주당 TV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에 취임한 김민석 대표의 지시에 따른 건데요. 첫 방송은 오는 9월 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방송은 약 1시간 동안 1,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1부에는 김민석 대표가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고정 출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부는 인터넷 방송 매불쇼 제작진 출신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치와 예능을 결합한 폴리테인먼트 형식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웅현 민주당 TV 준비 TF 단장은 9월 1일 파일럿 방송을 시작으로 3일, 8일, 10일까지 총 4회 방송을 한 뒤에 9월 14일부터 주 5일 정규 방송으로 정식 개국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를 겨냥한 방송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당의 정보를 공신력 있게 제대로 잘 전달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정보를 한 매체에서만 독점해서 가져오는 폐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뭐 정당 자체에서 미디어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 민주당을 둘러싼 상황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어준 씨라고 하는 진영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일방향적으로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정당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신뢰성 있게 국민들에게 제공을 할 때 아마 지금의 이런 민주당 안에 있는 유튜브 정치가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가라는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른바 뉴 ABC 플랜을 발표했는데 거기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면서 정 전 대표가 또 반발하고 그랬죠?
3: 예, 금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 같은데요. 김민석 대표는 그제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뉴 ABC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A는 affordability라는 이제 민생 문제 그리고 B는 브로드닝이라는 확장 그리고 C는 컴피턴스라고 하는 유능함을 의미를 하는데요. 김 대표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화제를 끌었던 기존 ABC론에 대해서 그 ABC론은 맞지가 않고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맞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중도는 없다라는 그 주장을 인용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된 건데요.
2: 예.
3: 정청래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기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표가 논리 전개를 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것에 좀 유감이다. 그리고 마이크 독재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했고요. 논란이 심해지자 이제 김민석 대표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정청래 전 대표님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 다만 당의 노선과 관련된 논쟁은 실명을 걸고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노선 경쟁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의 주장을 뭐 익명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걸고 각자의 주장을 더 활발히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의 권한에 저는 좀 더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의 논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주체들이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토론하면서 민주당의 노선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 네. 야당 소식으로 가서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참 이례적인 일이죠?
3: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에는 특별 연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소속 의원 8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대구 사저를 방문해서 초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강연을 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뭉쳐야 된다.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국민을 26번, 신뢰를 9번, 동지애를 4번 반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권파인 장동혁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장동혁 대표는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사람은 동지가 아니다 라면서 비 당권파 징계 국면과 관련해 사실상 비주류를 겨냥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시계가 얼마나 더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물며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의 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쇄신과는 너무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하나하나 저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일대 쇄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퇴했어요. 이 제3당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죠?
3: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당내 구성원을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사퇴 배경으로는 지난 6.3 지방선거 참패가 꼽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기초의원 한석을 얻는 데 그쳤고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의한 전 후보가 테러 자작극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거든요.
2: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개혁신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했기 때문에 당원당규상 별도의 비대위 규정이 없어서 60일 안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과의 합당설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의 개혁신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2: 그렇죠.
3: 결국에는 자강에서는 일정 부분 실패를 했고 만약에 국민의 과 합당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모순의 결과에도 빠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결국에는 본인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이제는 평가가 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 네. 자,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4: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충청도와 남부 지방에는 20에서 최고 8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중북부, 강원 중북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부산 31도, 대전 30도, 광주 32도, 제주 33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과 모레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장마철처럼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하늘이지만 여행의 시작과 함께하는 주말 언제나 설레실 텐데요. 다만 사고는 순간인 만큼 전방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3-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리는 빠르게 됐지만 뒤로 소래터널 부근부터 이 돌발 지점 지나 계양 쪽으로 11km 구간 크게 혼잡해졌고요. 경기 동쪽으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강일 6차로 고장난 차로 차단돼 부근 서행합니다. 강원권 향하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쪽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내촌 부근으로 영동선 강릉 방향도 용인과 호법 일대 강원권 진입하신다면 원주와 새말 부근 주춤하고요. 충청 이남 방향으로는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남사일대와 천안 부근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이후 옥산에서 주감 쪽으로는 20여 킬로미터 구간 빗길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 부산선 부산 방향 빗길은 상동 1 터널 2차로에선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핫 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가 되고 이런저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당대표 직속 태스크포스 팀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 대통합 추진단장을 맡게 된 박범계 의원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2: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통합 추진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3: 말 그대로 대통합을 추진하는 당대표 직속의 TF입니다.
2: 네.
3: 말 그대로 저희들의 내부적으로는 지지층 코어 지지층을 더 단단히 하고 또 진보 세력과는 연대 혹은 통합을 이루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합리적 보수 중도를 넘어서 합리적 보수까지 영입 확장을 통해서 더 큰 민주당 그래서 다음 선거들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네. 준비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러면 조국혁신당과의 뭐 합당이나 이런 얘기도 여기서 하게 됩니까?
3: 합당 혹은 연대 다 정답을 내는 정해놓고 있지 않고 각 당의 사정들이 있는 거고요. 또 예.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 합당 문제까지도 대통령 추진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네. 그 이번에 그 의원 워크샵에서 네.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을 거론하면서
3: 네.
2: 그 중도 확장이냐, 뭐 당 내부 결속이 우선이냐, 뭐 그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3: 네.
2: 그런데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박범계 의원이 이 모든 난제에 다 해답을 내야 되네요, 단장으로서.
3: 아유, 제가 저는 뭐 당 대표를 열심히 보자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물론 제 준비와 제 역할도 꽤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긴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이 코어 지지층 결속이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냐 뭘 우선시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3: 네. 우선시는 이미 정해진 얘기고요. 우선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 그리고 중도 확장까지를 다 병렬적으로 병존적으로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김민석 대표 체제 이제 2주인데 뭐 당의 네. 어떤 변화가 좀

0: 확실히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1: 예, 어마어마한 속도전이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하는데 1년 동안 총리로서 보좌했던 그대로 그 속도전, 전격전을 당에 도입을 했고 많은 당의 이슈들을 당대표가 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조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예.
1: 예, 많은 특별위원회들, 상설위원회들, TF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인선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고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뚝뚝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등등의 민생 문제라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데 동감하십니까?
1: 동감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전당대회가 말 그대로 더 지지층을 더 단단히 하나로 결속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고
0: 네.
1: 상당 부분 갈등이 있었던 것이 맞고 그것이 그대로 노정 즉 바깥으로 표현됐고
0: 예.
1: 아물지 않고 있다라는
0: 그렇죠.
1: 그런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0: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당 의원들 네. 모아서 워크숍 하면서는 이 부동산이나 세제 개편이나 민생 경제나 뭐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또다시 노선 다툼이 불거진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1: 미봉책으로 봉합을 해놓으면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슈들,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또는 내후년 총선에 임박했을 때 더 큰 갈등, 더 큰 분열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이미 민주당의 노선은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중도 실용 노선을 천명을 했고
0: 예.
1: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진행을 시켜왔고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가 역시 같은 노선을 천명하면서 당대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노선은 이미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0: 예.
1: 구체적인 방법론 즉 목표와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대표께서 강조했죠. 그러나 예.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겠다. 다른 것이 보여진다.
0: 예.
1: 이 점에 대해서는 절충의 가능성을 뭐 닫아놨다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 워크숍에서 분명하게 노선을 확인하는 동시에
0: 네.
1: 그 수단과 방법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아까 던진 제 질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런 네. 노선 차이를 그냥 노선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한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무조건 절반 이상은 청년 임대로 하자. 뭐 이런 네.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의 아쉬움은 그거거든요.
1: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 구체성에 있어서는 우리 정 선생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0: 예,
1: 총론에
0: 예.
1: 있어서의 이견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뭐 부동산 정책이든 세제 개편이든 또는 지난 마무리된 그러나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보안수사권 폐지,
0: 그렇죠.
1: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원한대로 지금 정부 안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예.
1: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어떤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김민석 대표께서 잘 적정하게 총론을 지금 얘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 바로 이제 그 부동산 문제, 그 다음 보안수사권 문제, 그리고 뭐 대통령의 그 뭐 재판 받지 않고 뭐 공소 취소를 하느냐 문제,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상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1, 2, 3등이거든요. 바로
1: 네네,
0: 바로
1: 맞습니다.
0: 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1, 2, 3등의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럼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낼 것인지, 보안 수사권 보안 조치는 그럼 어떤 걸 할 것인지, 공소
1: 네.
0: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
1: 네.
0: 것인지, 뭐 개헌에
1: 네.
0: 대해서는 연임 안 한다 소리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여기에 바로바로
1: 네.
0: 바로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 바로바로 나오기가 어려운 의제들이죠.
0: 하하.
1: 지금 말씀하신 의제들 하나하나가 그런 측면에서 그 의제를 당내에서 건전한 토론과 논쟁으로
0: 예.
1: 가기 위한 일종의 다리를 놓은 것이다. 이제는 그 다리를 그것이 안전한 다리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다리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0: 예.
1: 가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네 가지 주제 다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0: 그 각 주제별로 그럼 그 당내 무슨 태스크포스 팀이나 뭐 이런 거 다 그 정해졌나요?
1: 그럼요. 지금 만들어져가는 기본적인 당의 이제 상시 조직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원내에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그러한 태스크포스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1: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른데요.
0: 예.
1: 예, 예, 뭐 지금 과도기 상황이고 아쉽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이제 엊그저께 NBS 같은 데서는 50%, 갤럽은 더 밑이고 또 AR 조사에서는 더 밑인 것이 있지만 그 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0: 예.
1: 지금부터가 더 오히려 중요하다. 예, 청와대든
0: 맞습니다.
1: 정부든 당이든
0: 네.
1: 잘하면 저는 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떨어지는 것을
0: 예.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자, 그런데 그 김민석 대표가 특보단을 인선했는데 거기 막말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 또 돈 거래 의혹 제기됐던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특보 발탁한 거는 또 구설수에 오르던데 어떻게 보세요?
1: 뭐 구설수 있지요.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 뭐 강신성 특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김민석 대표님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인 것은 맞고요. 그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냥 여러분의 특보 중에 한 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0: 네.
1: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봉주 특보는 뭐 저도 너무도 잘 아는 분인데 역시 그 특유의 순발력과 입담 그리고 전국을 전체를 조망하는
0: 예.
1: 그러한 역량을 평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으니까 조금 아까 나온 그 보안 수사권 관련된
1: 네네네.
0: 얘기부터 조금 더 좀 풀어보면
1: 예.
0: 지금 사실 그 제주 실종 사건 그 일선 경찰이 그냥
1: 네.
0: 뭐 대충 뭉개버린 거 이게 지금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물론 이게 보안 수사권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1: 아니죠. 예, 예.
0: 근데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에는
1: 예, 예.
0: 앞으로 경찰이 뭔가 사고만 치면 이러니 보안 수사권 없애면 안 돼 소리가 막 튀어나오게 되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1: 예, 경찰개혁 TF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일단 제주 실종 사건 뭉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지금 14만 경력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경력이.
0: 예.
1: 그 중에 수사 경력, 수사 경과제에 따른 수사 경력이 4만 명쯤 됩니다.
0: 네.
1: 근데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은 범죄 수사 사건은 아니고요. 프로파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실종자 혹은 가출자가 있을 때 신고해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에서 사실상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일들이 벌어진 거죠.
0: 예, 예.
1: 벌어진 건데 어찌됐든 경찰 병력을 제가 왜 14만 명, 4만 명을 말씀드리냐면 검찰 인력이라든지 공수처 인력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어마무시한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십 년간의 염원이었던 수사기소 분리를 받았으니
0: 네.
1: 이제는 경찰이 정신 차리고 특히 수사 인력 4만 명의 그 인력의 그 수사권의 남용, 수사권의 허술한 행사에 대해서 정말로 자정적인 노력이 일단 필요하고 이제
0: 예.
1: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눈을 시뻘겋게 뜨고 감시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0: 예.
1: 감시하기 전에 스스로 내부 자정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경찰 개혁의 핵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국가수사위원회라든지
0: 예.
1: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정보경찰의 분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제고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사안들이 다 스스로 경찰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근데 뭐 언급하신.

0: 지금 그런 14만, 4만 명은 검찰은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도 가끔 사고를 치는데 경찰에서는 14만, 4만이니까 아주 자주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 날 때마다 그런 이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같은 건 있어야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네, 나올 수 있는 그 토대를 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수사 기소 분리에 의해서 경찰에게 준 권한을 한번 스스로 또 외부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 감시 뭐 기본적인 감시는 검찰이 하니까요.
0: 네.
1: 예,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기회를 뭐 준 것도 어떻겠느냐. 예, 지금은 시각을 경찰 스스로
0: 예.
1: 경찰 개혁의 알파의 오메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수용하는지를 보는 그러한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 근데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을 때에도 경찰이 1차 수사한 거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1: 네,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0: 당연히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불만족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경찰 수사를 하는데 게다가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버렸으니 이 정부는 잘못했어. 이렇게 질타하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1: 저는 정 선생님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아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방법은 보안수사 요구권입니다. 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보안수사권에 가려져서 그 의미가 조금 제대로 인정되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데요.
0: 예.
1: 이 어마무시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공소청에.
0: 예.
1: 이것이 갖는 효력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0: 예,
1: 그래서
0: 예.
1: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 염려, 국민들이 그걸 다 이해합니다만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들이 말 그대로 보안수사 요구권에 정말로 철저하게 검찰 인력들이 거기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0: 예.
1: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진짜 앞으로 예. 그 어떻게 작동될지 정말.
1: 보안수사 요구 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0: 봐야죠.
1: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수청을 발족시키면서 검찰로부터 중수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검사도 꽤 좀 지원하고 수사관도 상당히 지원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1: 한 80% 정도 예. 됐죠.
0: 예. 예.
1: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측면이 있고요.
0: 네.
1: 예, 그런데 뭐 거의 한 3천 명이 예, 가까운 정도의 조직이니까.
0: 네.
1: 예, 그거는 뭐 신압으로 100% 다 찰 것 같고.
0: 네.
1: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에 네 군데 시범, 지금 공소청 시범 어떤 검찰청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시민위원회에서는 잘 해서,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0: 네.
1: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열심히 좀 충실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 공소청에 지금 이제 검사 중에서 일부만 중수청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1: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저런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요.
0: 예.
1: 보안수사 요구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0: 아, 업무가
1: 예,
0: 많다.
1: 그 직접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랑 남을 가르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남을 가르칠 때는
0: 예.
1: 그거는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굉장히 더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더 철저해야 되거든요.
0: 예.
1: 틈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0: 예.
1: 그래서 검찰 인력이 검사든 검찰 수사관이든 뭐 유일력이 많다 많이 남아돈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 예.
0: 이 재청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손봉기 대법관 후보는 안 된다. 재재청하라라고 요청했거든요.
1: 네네.
0: 이거 근데 헌법에 재재청이란 용어가 없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1: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재청에 의해서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0: 그렇죠.
1: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원 조직법에 되어 있는데 물론 재재청이라는 재재청 요구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0: 예.
1: 청와대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소위 재청 절차가 완성 완료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협의 절차가 사실상 합의에 가까운 협의 절차인데
0: 예.
1: 그러한 실질적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절차가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반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제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실질적인 협의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라고 해석하면

0: 대법원장도 제왕적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대법관 회의가 있고, 전합체, 전원합의체가 있는데, 동료 대법관들입니다. 다 N분지 1로 표결하는 그러한 회의체잖아요.
1: 예.
0: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위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최고 법원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본인 의중에 든, 후보만 제청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역시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희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순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1: 과거 정부에서도 대법원장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좀 달랐던 몇 건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0: 많습니다.
1: 그렇죠.
0: 뭐 몇 건의 것이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예.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이번처럼 재제청, 그러니까 서면 제청하고 재제청 요구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좀 물러설더니 다음에는 그쪽에서 물러서라. 대체로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0: 대체로 대법원장이 물러섰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체로 대법원장이 물러섰는데
1: 예.
0: 저는 일방적으로 물러서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년까지 포함하면 조희도 대법원장이 이번에 두 건, 내년에 한 건 해서 세 분의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서 첫 번째 대법관 지금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 정신을 직선제의에서 뽑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의사를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로서는 마땅하다.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합의가 됐고요.
1: 네.
0: 김명수 후보로. 세 번째 내년에는 조희도 대법원장이 소신껏 인사 제청을 하고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1: 예.
0: 그 타협이 안 되고 그냥 서면에 의해서 받으시오 하는 그거 자체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1: 그러니까요. 측면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장은 A를 좋아하고 청와대는 B를 좋아하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C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보통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명 전부 다 그만 뭐 사퇴 뭐 철회하라는 그 전화도 들렸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
1: 예, 예.
0: 그 4명 전부 다 아니다라는 그런 것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의사도 무시한 결과가 되는 거죠. 대법원.
1: 네. 네. 네. 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대법원하고 청와대가 으르렁 으르렁 되는 것도 사실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0: 이해합니다.
1: 그죠? 예.
0: 아니 뭐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이해는 합니다.
1: 네. 하여튼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또 강하게 나오면 계속 갈등이 불거질 텐데 그렇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0: 예.
1: 자, 개헌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굳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도 국민도 요구하면 아이고 예. 나의 연임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왜 못 하시죠?
0: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뭐 연임을 해라, 연임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어떤 그 현상이 불거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언론을 중심으로 한 거고, 물론 아주 극렬한 지지자 중에서는 참 잘하신다, 재임, 연임해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자체가 아니고, 개헌을 연임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의제화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현상이었고 지금 대통령께서 아까 뭐 연임을 해라라고 뭐 80% 90%가 말씀 국민들이 얘기한다든지 연임하지 마라라고 뭐 공개적으로 전 국민들이 얘기한다든지 그런 국민이 아닌데 나는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연임을 위한 사전 초석으로 무슨 1차 개헌을 하든 2차 개헌을 해도 그건 당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 빠른 얘기를 굳이 그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곧 하시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네.
0: 예.
1: 그러니까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야당에서 극구 그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 60% 넘게 대통령이 그 말을 해야 하는 게 옳다라고 또 응답을 하니까 그럴 때.

0: 그냥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1: 네, 뭐 이 방송을 뭐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에서 누군가 듣고서 보고 하시겠죠.
0: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개헌 논의는 가급적 빨리 시작해서 여야가 좀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1: 바로 그겁니다. 그 권력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0: 예.
1: 이게 지금 1980년대 87년 헌법인데
0: 그러니까요.
1: 시대상을 반영 못하는 조항들이 너무 많거든요.
0: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청와대에서 보고가 좀 빨리 가게 박 의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부 마칩니다. 정훈이의 꽃밭에서 들으시고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오래전부터 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부터, 예로부터 또는 옛부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은 모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중에 틀린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일까요? 먼저 예라는 말은 아주 먼 과거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예문을 보면 꼼꼼한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바위에는 예로부터 괴이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와 같습니다. 이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라는 명사는

0: 주로 예나 예로부터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말이 명사기 때문에 뒤에 조사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란 표현은 명사 예에 조사 로와 부터가 합해진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부터 등과 같이 조사와 조사가 겹쳐서 사용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예시란 말은 지나간 때에 라는 뜻의 관형사입니다. 보통 옛 자취, 옛 추억, 옛 친구와 같이 쓸 수 있는데 관형사 뒤에는 조사를 쓸 수 없고 반드시 명사를 써야 하므로 옛부터라는 말은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란 뜻의 형용사는 명사 예에 전미사 스럽다가 합해진 예스럽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현재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20에서 최고 8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중북부, 강원 중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부산 31도, 대전 30도, 광주 32도, 제주 33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과 모레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만나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퇴사하겠다며 짐을 싸고 있다는 게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 때문인 거죠?
3: 네.